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노래 하나 추억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왜 전자동이라고 하는 것들 그거 다 사람 소원을 거치지 않고 전자동은 없잖아요. 진짜 알아서 그냥 되는 건 세상에 있을까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공기며 햇볕도 사람들의 편리함을 쫓는 생활 방식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애쓰지 않아도 유지된다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새로운 거 한 번씩 해보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우 이게 보기와는 다르네. 생각하던 거랑은 다르네. 남들이니까 쉬워 보이고 다 하는 것 같고 그랬음을 한번 해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자,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늘 화요일 3부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 노출극장 우리들의 OST 준비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안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그리고 신영원의 유리벽 두 곡 이어서 들을까요?

짧은 글, 긴 여운. 아침 5시 50분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침대에서 일어나 알람을 끄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매일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다. 메시지와 오늘의 일정, 간밤의 뉴스와 소식들을 훑어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몰랐다. 나는 진짜 나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하루를 남의 세상에서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문득 아침마다 들여다보던 휴대폰 대신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눈을 뜨자마자 그냥 이렇게 속삭여 보았다. 나는 오늘 나의 하루를 살 것이다. 갑자기 떠오른 이 한 문장이 그날 하루를 변화시켰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환자를 만나도 힘들지 않았고 빽빽한 스케줄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병원을 확장한 친구 소식에도 조급해지지 않았고 쓸데없는 정치 뉴스에도 화나지 않았다. 그날 나는 단박에 깨달았다. 아침의 말이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그날부터였다. 나는 아침마다 눈을 떠 오늘의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오늘은 나에게 감탄하며 살겠다. 나는 오늘 감사한 하루를 보내겠다. 세상은 오늘도 감동스러운 인생을 만들어줄 것이다. 하루는 세상의 말이 아닌 나의 문장으로 시작해야 한다. 세상의 소음이 아닌 나만의 선언으로 오늘을 열어야 한다.

시인과 촌장의 사랑일기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이하영의 말은 운명을 데려온다 였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불평을 늘어놓고 직장에서 어제와 같은 한탄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도 무기력한 대화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움직임이 있어야 삶이 변하듯이 말의 밀도가 달라져야 비로소 삶의 궤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루의 시작을 뭐 각종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면서 시작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닌 남들이나 세상의 기준을 맞춰서 뭔가 좀 끌려다니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진 않으십니까? 비교하는 인생이 사실 여기서부터긴 하겠죠. 하루의 시작과 끝을 나 자신에게 뭔가 말을 걸고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귀 닫고 눈 맞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뭔가 막 지인의 어제 하루가 요즘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막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고 아 나는 이런데 얘는 이렇고 약간 이런 감정으로 또 넘어가고 세상에 그 시끄러운 어떤 소식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등등등등 불평을 늘어놓다 보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 정신이 피폐해지겠죠. 말은 운명을 데려온다. 이 책은 단순한 노력을 넘어선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언어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자는 2부에 보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우리 오랜만에 또 전주 김원혜님 잘 지내신 거죠? 신청하신 노래 1부 끝곡입니다. 유익종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가람과 매의 생일이었죠. 이 생일 축하곡으로 신청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부산갈매기님이 그 김선아님 아는 동생인데 그 부산갈매기님이 추천을 하셔서 우리 선아님이 원음 방송을 또 듣고 노래도 신청하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김선아님이 셰프라서 문자를 보내고 싶어도 이 주방 일 때문에 보내질 못한다. 그래서 내가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이 노래를 틀어달라 이 말씀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맞으시죠? 57년 7월 12일 생일 맞은 우리 김선아님을 위해서 부산갈매기님이 가람과 매의 생일을 신청하셨습니다. 잘 들으셨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 정말 기분 좋은 하루. 이 일 때문에 손이 지금 자유롭지 못해도 못해도 우리 부산갈매기님의 축하하는 마음도 잘 받으셨길 바라고 기분 좋은 정말 정말 많이 웃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릴게요. 자, 그리고 27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저도 노추에 새해 식구가 한번 돼볼까 합니다. 아우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가입 방법 얘기를 하셨는데 가입 방법이라는 게 따로 없고요. 이렇게 문자 주시면서 약간 인사하는 거 이게 가입 인사죠 뭐. 예, 따로 뭘 회원권을 만들어서 배부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고맙습니다. 닉네임이나 성함 남겨주시면 더 좋죠. 번호 말고 좀 더 다정하게 불러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황금매련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달리 좀 시원하네요. 좋아요 하셨고요. 그리고 7503 뒷번호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6102 뒷번호 쓰시는 분 또 6842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 김선아님이 지금 그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번호는 다른 사람인데 아마 지금 나도 생일이다. 나도 생일이다. 55번째 제 생일을 어찌하시고 딱 맞는 노래를 선곡해 주시고 오늘 하루 활기찰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라고 뒷번호 3459 쓰시는 분이 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럼요. 어떤 분의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으나 나도 생일이다 하신 분들은 모든 분들에게 이 노래를 좀 더 특별하게 나를 위한 노래로 들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네. 특혜를 드리죠. 특혜. 오늘 생일 맞으신 모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축하해드리지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이 노래가 나왔구나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4102 뒷번호 쓰시는 분 선민님 어서 오세요. 또 현주님도 와 계시고요. 현경님도 와 계시고요. 바람구름님 반갑습니다. 노래 좀 들으면서 갈까요?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준비했고요. 린다 론스타드의 롱롱타임까지 이어갑니다.

세일링의 롱롱타임까지 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신청곡들이 좀 롱한 것들이 많네요. 바로 이어가 볼까요? 한은수님 신청곡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전해드려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곰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곰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27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차미수님이 신청하셨어요. 이윤수 먼지가 돼요.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광고하기 좋은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평강공주님이 반가워요. 오늘도 예쁜 날 됩시다. 저도 기뻐요. 뭔가 했더니 손주 녀석이 생일입니다. 라고. 그렇군요. 축하곡이 축하곡으로 함께 또 퍼졌겠네요. 지지난주 경주 여행도 너무 좋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오늘 문자가 꽤 많이 지금 조금 밀려있는데요. 오늘 극장 가는 날이라 극장 갔다가 그 뒤에 또 제가 빠짐없이 함께 할게요. 자, 다들 극장으로 함께 가시죠.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추억의 드라마, 영화,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장면을 떠올리다 생각나는 음악도 있고요. 음악을 따라가다 문득 떠오르는 대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시간을 거슬러 그때로 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에 했던 영화로 오해하실까봐 아닙니다. 위태로워 보이는 청춘에게도 나름의 고민과 깊이가 있습니다. 1997년 개봉작 영화 비트입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OST에서 김부용의 네가 원한 나라는 곡이고요. 이 영화와 헷갈리는 작품, 그렇죠. 바로 먼저 만나본 태양은 없다, 99년작일 텐데요. 정우성이라는 주인공 때문이기도 하고 감독도 같고 또 시작 나이가 조금 다르지만 나름 거친 세계의 유혹과 그 경계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라는 게 너무 흡사해서 아무튼 이래저래 이게 그건가 그게 이건가 하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19살 미는 정우성이죠. 태수, 유호성과 학교의 소위 짱들입니다. 딱히 아직은 인생에 큰 목표도 없고 그저 때로 몰려다니며 사고치기 일쑤죠.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의 결정으로 미는 전학을 가게 돼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말이죠. 그런데 그 전학 간 학교에서 나름 또 허풍이 센 짱이 있습니다. 황교라고요. 임창정이에요. 처음엔 기선제 앞에서 민을 자신의 아래에 두려고 하지만 이내 서열 정리가 끝나고 서열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민 덕분에 둘은 그저 단짝 친구가 돼요. 황교는 어떻게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그런 황교를 또 이해하고 자신의 힘도 보태는 민입니다. 황교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그중 클럽에서 게임의 사회도 보는데 이날 여주인공 로미, 고소영을 만나게 되죠. 로미가 선물한 삐삐가 울리면 언제든 달려가 로미의 명령 같은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야구장 가서 경기를 보고 와서 그대로 얘기해달라 뭐 이런 것도 하죠. 로미도 아주 신기한 캐릭터예요. 부잣집 딸에 공부도 잘하고 잘 노는. 근데 여기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잘 노는 척 하지만 실은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그 민에게 야구장 가서 빠짐없이 다 보고 와서 나한테 말해줘라 그런 다음에 그걸 자기가 친구들에게 내가 어제 야구장을 갔다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친구들은 아니 로미는 언제 이걸 다 하고 공부도 해? 이런 생각을 하고요. 친구들은 놀면서도 공부 잘하는 로미를 따라다니고 그런 로미를 따라 놀다가 진짜 성적이 막 떨어지는데요. 이 중에 한 친구가 성적을 비관해서 로미의 눈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 그 충격으로 로미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대학 진학도 못하고 정신병원까지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 로미의 연락을 막연하게 기다리던 미는 로미는 서서히 잊혀져가고 옛 친구 태수도 역시 조직 보스의 눈에 들기 위해 그 나이 학생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휘말리면서 그리고 죄값을 치르러 또 멀리 떠나게 되고 모두가 떠나는 시즌이 와요. 태수가 위험한 일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민에게 주고 갑니다. 이걸 탈 사람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어. 다른 건 묻지 마라. 이러고요. 민은 태수가 넘겨주고 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민규도 돕고 태수를 기다리고 가끔 로미를 떠올리며 그렇게 불안한 하루하루를 이어갑니다. OST의 한 곡을 듣고 갈게요. 러브테마입니다. 김부용의 비트.

오늘은 영화 비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로미의 테마예요. 신현정의 PS I Love You라는 곡이 흐르고 있고요. 스토리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로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로미는 자신이 입원했던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그저 특유의 발랄함으로 맨하튼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 성인이 된 그들, 미는 황교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때려치우고 그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 샌드위치 가게를 열어요. X세대 샌드위치였나? 이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장사가 제법 잘 되는데 어느 날 또 동네에 건달들이 와서 일명 보호비를 뜯어갑니다. 성공하고 싶었던 황규는 어떤 모멸감도 다 감수하지만 결국 임대 사기를 당해서 하루아침에 가게를 뺏기게 되자 이성을 잃고 그만 사고를 칩니다. 역시 또 합의금을 마련하려 미는 태수가 주고 갔던 그 오토바이까지 팔아요. 이쯤에서 저는 태양은 없다의 정우성과 이 비트의 정우성이 많이 겹치더라고요. 거기서도 늘 친구를 위해 동분서주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황교를 돕고 로미의 과거도 이제 알게 되면서 로미도 돕지만 인생 공부 크게 하고 나온 태수가 호시탐탐 민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하는데 민은 거부를 합니다. 나는 그 길을 가지는 않겠다. 그런데 로미를 돕다가 또 태수에게 빚을 지게 되고 또 일을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모두 우정이 밑바탕이 된 관계라 어떤 상황에서도 본질적인 마음을 이들은 배신하지 않아요. 한 곡을 더 들을까요? 이 곡은 황규의 테마입니다. 임창정이 직접 불렀네요. 슬픈 영감.

오늘은 영화 피트 함께하고 있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태수가 그 민에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넘겨주고 그 뭘 하러 갔는지 이제 나중에 민이 알게 되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뭔가 자기도 되게 세상이 허무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양팔을 벌리고 눈을 감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다들 비트하면 이 장면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영화 거의 후반부에 너무 급하게 위로 올라가려는 태수를 못마땅하게 여긴 보스가 태수를 그 위험한 함정에 빠뜨리잖아요. 가망 없이 당한 태수를 오토바이에 싣고 와서 어디 터널 옆인가에 앉혀놓은 다음에 대신 갚아주러 갈 때 그 쭉 뻗은 듯 앉아있던 태수의 모습이 이 두 장면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요즘 같으면 영화 내내 스마트폰 메신저가 울리기 바빴을 테지만 이때는 삐삐잖아요. 그 이 삐삐는 로미가 친구 생일 선물로 주려고 그 생일 파티에 갖고 온 삐삐였는데 친구가 난 이거 오늘 이미 받았어 이러니까 그래? 그럼 다른 선물 해줄게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을 발견하고 그날로 이제 민과 인연이 되고 삐삐를 줘버리죠. 전속 호출기 같은 셈이 됐습니다. 영화의 끝은 그 누구도 행복하게 끝나는 영화가 아니어서 좀 씁쓸하기도 했는데 나름 위태롭고 불안한 청춘에게도 인생의 고민과 깊이와 진중함은 있고 또 사랑과 우정과 의리 또한 절대 약하지 않음을 보여줬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네요. 한 곡을 더 들을까요? 안용진의 조금만 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으로 권용섭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철유아미의 너는 왜? 였습니다. 또 이 노래가 나가니까 우리 또 상은님이 떼수건 가져와요 하셨는데 마음의 떼수건을 가져오셔서 신나게 리듬을 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꾸리님은요, 오늘 아침부터는 노추 들으면서 헬스장에서 2시간 동안 운동한 후에 업무 보기로 했어요. 신나는 곡들 자주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 오늘 이 4부 첫 곡도 우리 꾸리님에게도 좀 해당하는 노래가 됐길 바라고요. 243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비트 생각난다고 오토바이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하지만요 하셨고요. 6135 쓰시는 분도 오랜만에 영화 비트를 떠올려 봤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아, 경미님, 진짜 태양은 없다고 헷갈리긴 합니다 라고. 맞아요, 그렇죠. 태양은 없다는, 근데 마지막이 차라리 좀 뭐랄까 약간 이렇게 싱긋 웃음 짓게 하는 그런 느낌. 네, 하와이안 셔츠 입고서 오히려 진중했던 이제 정우성이 같이 나랑 비즈니스 해볼래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비트는 조금 끝이 너무 슬퍼서. 예, 이때 또 다들 너무나 핫한 하이틴 스타들이라 그 팬들, 소녀 팬들은 얼마나 다들 각자 자기 오빠, 자기 언니 때문에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추억도 떠오르네요. 자, 그리고 오늘 문자가 좀 밀려서 소개를 못해드렸던 분들, 우리 신복수님도 고맙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바람이 조금 불어서 발걸음이 좀 가벼웠다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김원혜님은 노래 잘 들으셨죠? 또 한은수님은 추억 하나, 추억 둘, 주말은 바빴습니다 라고 고창 여행 다녀오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힐링하고 왔습니다. 힐링하고 와서 터치 바이 터치 그런 순서였겠네요. 그리고 이영희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2443 뒷번호 쓰시는 분, 3280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또 도광택님, 어제까지 밖에 나가면 숨쉬기도 힘든 날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비로 인해서 조금 나은 것 같다고. 캐럴리스 위스퍼도 잘 들으셨나요? 3459 쓰시는 분,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 늘 노치와 함께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은서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람구름님, 또 김진백님, 날씨가 덥네요. 7459 쓰시는 분도 롱한 신청곡이 많다는데 아니 그러면서 또 롱한 걸 골라주셨는데 저희가 순서가 좀 준비가 된다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김정태님 어서 오십시오. 장마가 심수를 부리는 듯 날씨가 살짝 요란을 떠는 듯한 아침입니다 하셨고요. 사마나 육하나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역시나 우리 새로운 또 식구가 되려는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김선숙님, 너무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요즘 안과 다니느라 바빴어요.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밭일도 좀 못해서 짜증도 좀 나고요. 리듬이 깨지니까 그런 것 같다고. 너무 많은 일을 하시던 분이 약간 손발 묶이는 느낌이라 그러시겠지만 이참에 조금 몸을 쉬어가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쉴 때도 됐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커피님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김재희, 애증의 강 함께해요.

김제희의 애증의 강이었습니다. 커피님이 비가 너무 안 온다고 그렇게 남겨주셨었죠. 그리고 278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저는 장마철만 되면 괜히 다운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쯤에서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마철에는 누구나 조금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니까 좀 처지고 진짜 이 어떤 꿉꿉한 기운 때문에 정말로 좀 처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도 기분이라도 좀 끌어올려보자라고 수시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같이 기운내요. 자, 그리고 6235 뒷번호 쓰시는 분이 선숙님 늘 이름을 들었는데 어디가 아프신 건가요? 빨리 나으세요 라고 안과를 다니고 계신 근데 저도 요즘 안과를 좀 가야 돼서 괜히 막 남들처럼 안 느껴지는데 선숙님은 진짜 그동안 너무 정말 쉴 틈 없이 많은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 못해서 화가 난다 하지 마시고 지금 이참에 조금 쉬자. 지금이 쉼표를 찍을 때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희님 아까 우리 인사했는 또 한 번 해도 되는 거죠. 뭐 그럼요. 어때요? 또 한 번 인사를 나누고 242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남편이 미국으로 가족을 보러 갔어요. 열흘째 28개월 꼬마 독박 육아 중인데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열정으로 공부했으면 하버드 석사했을 거예요. 왜 또 석사까지 박사 왜 석사를 박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그죠 아이들 그 어릴 때 좀 커서 뭔가 손 가는 거하고 차원이 또 다르다고들 하시잖아요. 진짜 이때 엄마들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댁이 미국에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예. 아무튼 조금만 참으시고 그 사이에 또 노추에게 좀 마음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태님 신청곡을 준비할까요? 앤머레이, I just fall in love again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상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박 육아 제가 정말 많이 했죠. 남편이 갑자기 정근을 가게 돼서 큰아이를 거의 혼자 다 키웠습니다. 라고. 그 시절 생각하면 눈물이 또르르. 그러나 벌써 세월이 이렇게. 그쵸? 지나고 나서 회상하면 그래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런 날들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 순간으로 만약에 우리가 돌아간다면 아, 또 체감하는 그 어떤 힘듦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당연히 최고치 아니겠습니까? 현재니까요. 현재니까. 그리고 1753 뒷번호 쓰시는 분도 친구 따라 강남 가든 노초의 애청자가 된 지 언 3년 차 이제는 매일 다정한 친구 만나러 오듯이 오는데요. 지난달은 좀 바빴습니다 하셨네요. 괜찮습니다. 아, 친구는 이왕이면 좀 번호 말고 성함이나 아니면 애칭으로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남겨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7359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듣고 싶다고 하셨죠?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고, 친해갈수록 더욱 공경해 모든 일에 예를 잃지 않으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않고 즐거움이 길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과 함께 열어가는 세상.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깨우.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14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며 늘 대립하는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 역시 당연할 텐데요. 그 당연한 생각을 실현시키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 낮은 일이 생기지 않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물었는데요. 그때 대종사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않고 친해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위에 있는 인연들을 대하는 내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인 원불교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다시 만난 설교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백명환과 민지가 함께했습니다.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이어서 창작 선거입니다. 일어나 피우리라.

요즘 원불교 서울교구 본공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은혜의 생소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생소 나눔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인 8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되는데요. 본공 회원들은 매 회차마다 생수 500병과 부채 200개를 준비해 노숙인과 야외 근로자 등 기후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공 회원들은 부스에 머무르며 기다리는 형식이 아니라 광장을 오가며 시민들에게 직접 생수를 건네는데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과 짐을 든 여행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원불교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시경 서울교구 본공회장은 생수 한 병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원불교의 은혜와 나눔을 전하는 본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서울교구 본공의 은혜의 생수 나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일어나 피우리라.

오늘 참 간결하고 집중도 있게 진행해 주셨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교당에 참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도님들의 유무념 공부에 대한 문답이 잦아졌습니다. 문답이 잦아지더니 함께 공부방을 만들어보자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유무념 공부방은 지금 1호 예회 후 상시훈련 공부방으로 이어지며 큰 공덕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교도 정기훈련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교도님들께서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은 작년 정기훈련에 값진 소득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교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정신수양 훈련을 참 간결하고 집중도 있게 공부하셨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좌선과 염불 그리고 기도에 대한 문답이 잦아졌습니다. 머자나 교당에 또 하나의 수양 공부방이 피어나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기대도 해봅니다. 훈련원에서 이런 공덕을 선물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훈련원에서 정기로 전문 과목을 훈련받고 교당에서 그 불씨를 이어받아 상시로 사막을 훈련하는 수행. 훈련원과 교당이 손을 잡고 수행을 완성해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리셨던 수행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의미를 새길수록 훈련원에 대한 감사함이 더욱 깊어집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 이 두 훈련법이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제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회상의 모든 공부인들은 이 두 훈련법이 서로 바탕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이치를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신 수행의 길이 얼마나 쉽고 간편한 것인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조명규 교무님의 글, 훈련원에서 불어온 변화의 바람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영원한 빛이여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에겐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다시 만난 설교.

0: 때로는 마음속 커다란 울림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과 성찰의 기회를 열어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교무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 신심을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다시 만난 설교, 오늘은 감산 이인성 교무님의 설법 말씀 준비했습니다. 총 2회에 걸쳐 전해드릴 텐데요. 공부와 교화의 중심, 성리, 첫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1: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공부와 교화의 중심, 성리라는 제목으로 기쁨 속에 생각 같아서는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질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회보에 실린 덕타원 서예진 교무님의 정기일기가 오늘의 법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올해는 법의사정이 있는 해입니다. 법의사정은 교화훈련부의 아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법의는 분명 교단의 생명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법의사정이 행정적 사정이 아니라 제가 출가 교도들이 실질적으로 법의가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법문하여 주셨습니다. 교화훈련부에서는 우리 교도들이 법의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친절한 가이드북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단계별 훈련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교단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원불교 중앙청년회에서 청년 지도자를 중심으로 60여 명이 어제 2시 반에 결제하여 오늘 오후 1시 대각전에서 해제식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결제식에서 저 또한 청년이 살아야 교단이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이 아니고는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 회상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끊임없이 끝없는 질문을 마주할 때 그토록 열망하는 우리의 공부와 교화의 길도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모든 설교자가 그러하듯 저 또한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질문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이 회상을 열어주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질문하고 대조하고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를 설계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질문하고 대조하고 또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법의 생명인 법회를 봉행하기 위하여 설교를 연마하고 그 연마된 설교를 듣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전해주신 이론상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각자의 육군을 통해서 이론상 법어가 삶 속에 실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장은 분명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질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집단과 조직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종원이 열린교당, 열린교화를 지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교화 현장은 이미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교당에 오기를 기다릴 것인가에서 사람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적극적인 교화 행정이요 찾아가는 교화입니다. 종교적 이념인 교리를 설명할 것인가 해서 삶의 필요와 고립과 외로움과 불안으로 건져주 살려주 우짓는 그들의 마음을 품어 안을 것인가, 이것은 불법과 생활을 둘러보지 않는 실지불공의 교화입니다. 종교 집회만 하는 교대인가에서 지역사회와 만나는 열린 플랫폼이 될 것인가, 이것은 각자의 교당 운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걱정하고 세상을 향한 열린교당 열린교화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대중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지고 있는가? 이렇게 현장은 이미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화훈련부에서도 힘차게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보실까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상을 혁신하라. 방법을 혁신하라. 공간을 혁신하라. 언어를 혁신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질문 하나가요, 개인의 마음과 조직을 움직이게 합니다.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 들어보았을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가 매일 약국을 갑니다. 약사님, 당근 주세요. 약사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약국에는 당근 안 판다. 당근 없다. 다음 날 또 토끼가 그 약국을 갑니다. 약사님, 당근 주세요. 토끼야, 약국에는 당근 없다. 다음 날 또 갑니다. 그 다음 날 또 갑니다. 그 다음 날 또 갑니다. 그 다음 날 또 갑니다. 이렇게 열흘간 계속 갔습니다. 열흘째 되니 약사님이 화가 좀 난 모양이에요. 한 번만 더 당근 달라고 하면 이 가위로 네 귀 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토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약사님, 가위 있어요? 약국에 가위 안 판다. 그럼 당근 주세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약사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토록 원하는데 당근을 갖다 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당근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또 토끼가 옵니다. 토끼야, 어서 와. 여기 당근 있단다.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고 하냐면, 왜 약국에서 당근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끊임없는 질문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걸 일러서 소위 토끼의 집념이라 이렇게 화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요, 집요한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화 대상자를 정하고 교당 가기를 권유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권유했는데 잘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서 거절당한다 하여 교화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마치 토끼의 집념처럼 교화 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마치 인디안의 기우제처럼 말이죠. 인디안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낸죠. 언제까지 지냅니까? 비가 올 때까지 지내요. 그러니 그 불공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불공이 아니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토끼처럼 이러한 집념이 있는가 이렇게 성찰합니다. 그렇게 성찰해보니까요, 나의 원은 무엇인가, 원불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나는 진정 무엇을 희망하고 나는 진정 무엇을 빌고 기원하고 청하고 소망하는가? 원컨대 바라건대 나의 원은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또 묻고 그리고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은 깨달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깨달음, 그 깨침으로 일상의 삶이 성리 생활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서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깨달음을 가늠할 수 있을까? 또한 질문하게 됩니다. 대종경을 쭉 읽다가 대종경 성리품 11장을 보게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봉래 정사에서 제자들에게 글 한 수를 써주셨습니다. 변산 구공로의 성립 청수성이라, 무무형 무무요 비비여 비비라,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분명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품고 마음에 품고 품으면 관조가 됩니다. 마치 닭이 알을 품듯 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칠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산 구공로라, 과연 변산은 어디이고 구공로는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질문합니다. 나에게 과연 변산은 어디인가, 나에게 있어 과연 구공로는 어디인가, 여러분의 변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구공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대중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교도님들이 그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그 치열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요, 무슨 삶을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전개되고 겪게 됩니다. 그렇게 전개되고 겪게 되는 일상의 삶 곡절곡절 크고 작은 수녁의 경계를 마주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고 외롭고 고달프고 괴로움과 서러움이 밀려들 때, 반대로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겨서 너무 좋아 죽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때, 그때가 변산이요 그곳이 구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산은 어디냐? 변산은 현아 지금 여기요, 구공로는 경계 따라 한마음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구공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 따라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 다시 말하면 구공로에서 한마음이 일어날 때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 그 무심의 심경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비 이해 희노애락 애오역의 일곱 가지 감정 속에서 무심의 심경을 갖지 않으면 곡절곡절이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교역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리가 표준이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사람 말만 믿고 보면 힘들고요, 사람 말만 듣다 보면 참으로 힘든 경우 있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폭폭할 때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성리 생활 아닐까? 저는 묵상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왜 경계마다 돌이 되라 하신 것일까? 왜 무심을 말씀하신 것일까? 곰곰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성품이 본시 무심이기 때문입니다. 경계 따라 일어나는 일곱 가지의 감정도 그 근본은 본시 무심입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도 희로애락의 오욕의 뿌리는 그 근본 뿌리는 성품이라고 번문하셨습니다. 성품자리는요, 소리, 냄새, 이름,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무색성향비촉법이라 했습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맡을 수도, 맛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무를 생략합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맛볼 수도, 그리고 만질 수도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경계와 대상을 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위 분별심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도몽상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은 그 색성향미촉법에 따른 수상행식이 아니라, 그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유와 무를 초월한 입정의 자리입니다. 마음이 언제나 항상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정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입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마음은 한 번에 여러 곳을 갑니까? 한 곳만 갑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동시에 간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경로를 정확하게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갑니다. 이것이 마음의 원리죠. 우리가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는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보는 것, 이것이 마음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경계 따라 나타나는 그 대상을 잘 봅니다. 우리는요, 경계 따라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잘 봅니다. 그러나 정작 함께하고 있는 마음은 보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줄만 압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화가 일어나는 그 감정을 정확하게 봅니다. 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견이 공부의 첫 출발이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생각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렸을 때 그 순간 그 분별의 마음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마음을 보는 해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자유가 시작됩니다. 모든 수행의 시작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무시선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은 정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분리자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입정의 자리가 부재중인가? 왜 그런가? 그것은 모양과 대상을 쫓아서 이리저리 쏘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 살다 보면요, 본질은 없어지고요, 경계 그 자체에 매몰됩니다. 정상 있는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쏜살처럼 달아갑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화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그 대상에 허우적거립니다. 2000년에 우리는 닷컴 시대를 지나 지금은 AI 최첨단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 지구촌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정말로 물질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격변을 쫓아 추격하는 나라로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격변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신임 총리께서 첫 입장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원불교는 그 격변의 시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모양과 대상을 향해 매몰되어 물질 문명에 허덕이는 인류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입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칠 우리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그 무심의 심경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변산 구곡로에 돌이 우뚝 서여 있는데 그 돌은 흘러가는 물소리를 그냥 무심의 소리로 들어요. 저는 그곳에 가면 아 물소리가 좋다 참으로 좋다 이렇게 감탄사를 외치는데 그 돌은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무심으로 알아들어요. 그 해법은 대종경 교육품 7장에 있습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 성가입니다. 소리 없는 물소리.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투어리스트 연착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환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소 대산 대송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2: WBS 원음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큐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영 중에 살려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대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무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여운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에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적품 14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여민동락,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사자성어인데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주변을 먼저 살피고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리더 곁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인생의 중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사자성어를 꺼내시더라고요. 내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고 함께 나누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두는 태도, 더불어 함께 나눈 것을 중심으로 여기는 삶. 느릴 수는 있겠지만 분명 그곳으로 사람의 마음이 모여들 거라 믿어봅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는 시간이죠. 기분 좋은 12시예요. 첫 곡은요, 신예영, 순순히, 정건호, 예린의 All For You.

0: 장동혁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장동혁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흔히 새벽 감성이라고 하죠. 조용히 혼자 듣는 노래도 참 좋지만 우리 한국인의 정서 하면 역시 다 같이 부르는 떼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거대한 울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것 바로 그 여민동락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한번 놓아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좋은 사람도 따뜻한 마음도 내 곁으로 하나 둘 모여들기 마련이니까요. 기분 좋은 12시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더 행복한 이 시간 오늘도 기분 좋은 에너지로 한번 꽉 채워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출석 문자가 필요해요. 샵 8970 우물정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빅뱅의 붉은 노을,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빅뱅의 붉은 노을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0132 쓰시는 분이 희원 씨 시골에서 부모님이 감자를 한 박스 보내주셨거든요.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아 옆집 앞 집에 몇 개씩 나눠드렸는데 앞집 할머니께서 고맙다며 직접 담근 열무김치 한 통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게 바로 희원 씨가 말한 현대판 여민동락 아닐까요? 나누니까 배로 돌아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맞는 것 같습니다. 몸소 실천을 하시는 분이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좋네요. 아 요런 사연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신복수님께서는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 조금 시원하네요.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부산이 아, 요 근래 복수님께서 매일 뜨겁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좀 이렇게 잔잔하게 바람이 분다 하여 참 좋고 서울도 오늘은 뜨겁긴 하지만 바람이 슬쩍 붑니다. 예, 오후부터 또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아, 밖에 또 나가시는 분들은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우산을 챙겨서 나가시고 아니면 비옷이라도 예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뒷번호 1604 쓰시는 분께선 히디 흐린 화요일 너무 푹푹 찌네요. 어젯밤 열대야 때문에 한숨도 못 잤는데 히디 목소리 들으니까 마법처럼 정신이 번쩍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그렇다면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여자일까요? 예, 정신이 번쩍 드는 카페인 같은 여자 김희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비비의 범파, 버디의 여름밤 여행.

비비의 범파버지의 여름밤 여행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1부 끝곡으로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띄워드리고요.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소통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죠. 나 몰래 꼬기꼬기 접어뒀던 마음이라든지 워낙에 물뚝 튀어나온 마음이라든지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담아뒀던 이야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뒷번호 4923 쓰시는 분이, 희원 언니 개그 프로 때부터 완전 팬이었었는데 라디오에서 매일 만나니까 진짜 언니 동생이 된 기분이에요. 오늘도 미모 점수 100점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 감사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전 호성님께서는, 희원님 광주 날씨가 흐리네요. 오늘은 쉬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이예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신청해 주셨어요. 아, 광주도 좀 날씨가 흐리군요. 오늘 전국적으로 약간 흐리다라는 예보를 보긴 했는데, 아, 이렇게 호성님처럼 어느 지역에 날씨가 어떤지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전국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들 들으시고 또 밖에 나가실 때 참고해서 뭐 우산이든 우비든 아니면 그냥 맨손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뒷번호 8347 쓰시는 분께서, 희원씨 저도 칭찬해 주고픈 직원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팀원들 전체가 야근에 시달려서 분위기가 정말 삭막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팀원이 말없이 팀원들 책상에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씩 돌리더라고요. 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끝내자 하는 포스트잇과 함께, 어머나 느려도 함께 가자는 그 마음 하나에 다들 울컥해서 다시 웃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12시에 비타민 같은 방송 오늘도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있으면 분위기 메이커이시네요. 아, 진짜 그릇이 크십니다. 아주 멋지시고, 아, 덕분에 또 저까지도 마음이 훈훈해져서 기분이 매우 좋네요. 아,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사이언티의 노 메이크업, 그리고 헤디의 뭘 해도 예뻐.

자이언티의 No Makeup, 헤디의 뭘 해도 예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5391 쓰시는 분이 희원님 떼창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몇 년 전에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가서 수만 명이랑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 거대한 울림이 주는 위로가 참 크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떼창하면은 우리 기억 속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2002 월드컵 때가 있죠. 그때는 진짜 온 국민이 떠들썩할 정도로 노래를 같이 불렀던 것 같고 아 그때의 어떤 그 열기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예, 역시 대한민국은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뒷번호 4781 쓰시는 분이 오늘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갔다가 삼계탕집 줄 보고 바로 포기했어요. 다들 너무 더워 힘나는 음식들 많이 드시나 봐요. 저는 결국 포기하고 편의점 김밥을 들고 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갑자기 슬픈 사연이 된 것만 같아요. 아 뭔가 아 굉장히 그 보양식으로 갔다가 아 굉장히 그 약소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일이 아무래도 이제 그 초복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보양식 음식으로 좀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녁 때 드시면 되죠. 아니면 내일 먹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보아의 넘버원 맥스플라이의 스타 인 더 스카이.

보아의 넘버원 맥스플라이의 스타 인 더 스카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394 쓰시는 분이 오늘 드디어 미루고 미루던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스케일링만 하는데도 왜 그리 심장이 쿵쾅거리는지 의자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다 풀렸잖아요. 큰 숙제 하나 끝내고 듣는 기분 좋은 12시는 평소보다 두 배는 더 즐겁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잘하셨습니다. 예, 스케일링 곡에 참 한 1년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이렇게 하라고 얘기는 있는데 참 가기가 두려워져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다녀오셨습니다. 아, 2부 끝곡으로 B2B의 우리 다시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천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적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사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그대들은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가운데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단품 4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효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뒷번호 3680 쓰시는 분께서 정읍 산외 쪽에 하차 작업 마무리하고 출석해요. 희원님, 산의 하늘은 회색빛 이불을 덮고 있어요. 바람도 부는데 따순 바람. 이제 김재로 감은 오늘 하루 은행 끝. 1시간 정도 사드락 사드락 가려고요. 기분 좋은 12시와 데이트하면서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사드락 사드락. 이제 전라도 전북 쪽에서 또 쓰는 얘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노래 3부 첫 곡으로 권은비의 언더워터 띄워드립니다.

알아맞혀 봅시다. 이 시간은요, 우리 소리와 우리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나 탄 한 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코너죠. 오늘도 이 시간 손꼽아 기다렸다는 분들의 함성이죠. 거기서부터 들려오더라고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코너는 우리 소리에 맞춰 우리 가요 가사를 넣어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가요를 불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풍악을 올려라! 그때요. 흥부와 놀부와 방자와 그리고 이몽룡과 한 명의 친구가 또 와서 이런 노래를 해보는디.

조성모의 한여름밤의 꿈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아맞혀봅시다 노래를 들어보시고 아마 굉장히 유명한 곡이기도 해서 다들 아시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쏭달쏭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번 기회가 더 있지요. 자,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풍악을 홀려라. 그때요 남성들이

나연의 괜찮아 사랑이니까 배가연의 들어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아맞혀봅시다. 예,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H.O.T의 캔디 그리고 NCT 드림이 리메이크를 또 했었죠. 바로 캔디라는 곡이었는데요. 굉장히 뭐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당첨된 분들은요. 소개해드릴게요. 뒷번호 1470 쓰시는 분 답은 캔디 NCT 드림 알고 보면 쉬운?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쉬운데 제가 이제 판소리로 하면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잘 맞춰주셨고요. 뒷번호 0113 쓰시는 분 답은 캔디 고민고민하다가 감자마스 잘해주셨고요. 뒷번호 1079 쓰시는 분 정답은 H.O.T의 캔디입니다. 우와, 판소리 톤으로 들으니까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이 노래 나오면 다 같이 장갑을 끼고 춤췄었는데 우리 소리로 들으니 색다르고 너무 좋네요. 옛날 추억 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2482 쓰시는 분은 H.O.T의 캔디 너무 덥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12시 퀴즈는 꼭 맞춰야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1703 쓰시는 분 H.O.T의 캔디가 확실합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옆에 탄 중학생 딸내미가 어? 이거 NCT 드림 노래 아니야? 하길래 예, yeah, 원조는 H.O.T란다 하고

스파크튀게 논쟁했습니다. 덕분에 딸이랑 오랜만에 신나게 수다 떨었네요. 딸이랑 병원 가느라 오늘 일찍 나왔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노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H.O.T의 캔디.

H.O.T의 캔디 띄워드렸습니다. 아, 고등학교 때 장갑을 끼고 라는 또 얘기를 잠깐 우리 청취자분께서 해주셨는데 예, 그 중에 한 명도 저였습니다. 그때 강타 오빠를 좋아했더랬죠. 예, 그래서 언제나 예, 언제나 저도 장갑을 끼고 예, 분필가루 같은 거를 칠하면서 예, 유성 매직으로 안 칠해서 다행이지.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3부 끝곡으로 UOP의 바다 띄워드리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로 마음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베이비 몬스터의 슈가 허니 아이스티, 현아의 아이스크림, 공원소녀의 Like It Hot 띄워드립니다.

베이비 몬스터의 슈가 오니 아이스티, 현아의 아이스크림 동원, 소녀의 Like It Hot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벤 유산균 한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7483 쓰시는 분이 끈적끈적한 화요일 오후 불쾌지수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채널 고정했으니 이제 불쾌지수 제로 행복지수 100% 가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행복지수 100% 될 수 있도록 4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3260 쓰시는 분은 날이 더워서 그런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오늘 아침엔 핸드폰을 한참 찾았는데 알고 보니 제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혼자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만 이러는 거 아니죠? 희원님 저 좀 위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것은 말이죠.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은 한 번씩 다 있으셨던 경험이고, 아, 이 얘기를 하니 우리 시어머니께서 요즘에 TV를 무슨 보시고 싶은 채널이 있었나 봐요. 그 핸드폰 들고 다니듯 리모컨을 드시면서 주방까지 이 리모컨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셨나 봐. 아유, 내가 이걸 여기까지 가져왔네. 아유 아버님이 얼마나 채널을 가져가셨는지 우리 어머니 예 보시고 싶은 거 꼭 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프닝으로 이렇게 한번 웃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아, 위로해드리지 않고 저도 그러니까요 걱정 마세요. 아시겠죠? 뒷번호 1278 쓰시는 분은 날씨는 꾸물꾸물하지만 제 마음은 기분 좋은 12시 덕분에 언제나 맑음입니다.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는 감성 발라드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울랄라 세션의 서쪽 하늘, 김범수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울랄라 세션의 서축하늘 김범수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8906 쓰시는 분께서 오늘 점심 먹고 카페에 갔는데 마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딱 비어있는 거예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며 라디오 들으니 이게 바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구나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런 게 소확행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의 소확행은 여러분들과 함께 평온하게 또 방송을 한 것이 참으로 예, 뜻깊고 좋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가인의 카니발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뉘어 있을 때는 무슨 소리가 없는 것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나니 쇠가 대질리면 쇳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요 삿된 무리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소리가 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최원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 언제 제가 마시나요? 류계영입니다. 여러분,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군복무와 시...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한때 유행한 설탕 시럽을 입힌 과일 꽃이 기억하시나요? 그걸 먹어보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야, 그걸 왜 돈 주고 사 먹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젤리 식감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딱딱하더군. 맛은 있지만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똑같이 내 입맛에는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쪽은 듣는 사람이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내 취향을 설명하면서 상대의 선택도 충분히 존중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참 달라집니다. 매일 주고받는 말을 조금만 다듬어서 건네면은 서로의 관계를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늘 또 조은혜의 가요세상도 서로를 배려하는 다정한 얘기들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기진입니다. 그 사람 찾으러 간다.

0: 안녕 들으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입니다. 이 다들 오후 시간 참말로 거시기역에 잘들 계시지요? 오늘은 말입니다. 이 지하철역을 순식간에 웃음바닥으로 만들어버린 아주 거시기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원래 지하철역 가보면 말입니다. 이 다들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표정들이 아주 거시기역에 굳어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에는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던 자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켰는지 직원의 개인 메모가 온 전광판에 떠버렸다는 것이요. 예, 오늘 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퇴근하고 치킨 드세요 라고 말이지. 예. 예, 자발로 거시기한 요 내용이 거시기역에 예, 딱 예, 그 오작동 때문에 켜져버린 거지. 예,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전광판을 거시기하는 뒤 여기저기서 웃음이 자발로 거시기역에 시작한 것이요. 예,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카메라를 자발로 거기다가 묻은다고 거시기 오고 예, 그 찍고 난리요. 예. 근데 5분 만에 원래 안내문으로 돌려놓긴 했는데 그 짧은 5분 동안에 지하철역 전체가 아주 거시기했단 거지. 예. 가끔 이런 일은 지친 일상의 재미난 작은 소동인 것이지 이 오늘 저녁은 다들 치킨 한 마리씩 뜯어야 될랑가 모르겠어요. 아싸!
1: 권윤경 인생 역전 신유 시계바늘.

자, 정연순의 저기차로 출발합니다. 독산동 한양님, 예, 입석했다고요. 좋은 하루 되시라고요. 대전의 김유래 씨, 시원한 미숫가루 먹고 당 충전 중이라고요. 폭염에도 2시엔 채널 고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창원의 변재인 씨, 찜통도엠 경쾌하고 신바람한 노래가 최고지요라고 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정연순의 저기차였습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부산은 바람이 불더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조금은 선선하네요. 오늘도 행복하게 화이팅 합시다. 그리고 비행기 소리에 천둥 번개 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김혜성 씨, 함께서도 좋은 방송, 최고의 방송, 좋은 애 가요 세상과 함께 하신다고요. 어서오세요. 꽁지 빠지게 국도영입니다. 가는 세월.

빠지게였습니다. 송영아 씨 오전 집안일 하면서 기다렸어요. 너무 더워서 인견이불 세탁 중입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7월 뜨거운 해설 아래에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고요. 부산 멋쟁이니 부산은 가끔 흐린 날씨입니다. 네, 그렇죠. 동료 장영민 씨, 저 오늘 생일 42살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릴게요. 황지연, 까치가 울면.

황지연의 노래였어요. 까치가 울면이었습니다. 이재영 비 내리는 서울역에서.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세미 씨 무대에 함께 날려버려요. 출석합니다 하셨고요. 7월 뜨고 내 살 아래에서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기 바란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설습의 이성낙 씨 오셨고요. 대구 최영아 씨, 일산 수산나님. 하늘 완전 엉망이에요. 곧 한바탕 쏟아지겠어요. 손님도 안 계시고 등의 가요소장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 많이 많이 부탁해요. 파란수국님도 더운데 건강 괜찮으시죠? 오랜만에 인사하신다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맛보는 노래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해병 이건우 씨가요. 여기 강동구 고덕동은 하늘이 비구름으로 덮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합니다. 원은 방송 가족 무덥지만 건강하세요 라고 주셨고요. 성현동의 김용분 씨가 날씨가 덥습니다. 시원한 냉커피 마시면서 조은영의 가요 세상에서 좋은 노래 듣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좋아. 네, 오락산 구름 같은 인생 많은 곡 주셨네요. 네, 자 현숙의 노래 푹 빠졌나 봐. 네. 신청하신 분 네, 전해드리고요. 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생각의 관념이 그거를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여름에 겨울의 노래를 좀 들으면 시원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아우 추워. 네. 그래서 겨울 노래 두 곡을 혹시 뭐 아이 여름에 무슨 눈이 와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만은 네. 눈하고요 고드름 시원하셨습니까? 밖을 잠깐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날 뭐 이럴 때일수록 몸에 좀 신호를 보내는 것들이 있죠. 근데 괜찮겠지 하면은 안 됩니다.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현기증이 나거나 몸이 축 처질 때는 이미 위험 신호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틈틈이 물을 자주 챙겨 드시고요. 가장 뜨거운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잠시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챙겨야 하는 법이니까 최고의 보약은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을 쉬어주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일하시면서 혹은 운전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 다들 시원한 물 한 모금씩 쭉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재훈합니다. 당신 없인 못 살아. 현당 사랑은 임시정거장.

가사로 만든 이야기 김혜연의 최고다 당신. 젊은 날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참 서툴렀다. 좋아하면서도 괜히 무뚝뚝한 척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쑥스러워서 마음속에서만 담아두곤 했다. 사랑은 넘쳐났지만 표현은 늘 부족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한 날들이 많았다. 세월이 흐르고 나니 알게 된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면은 절반밖에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서로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다. 함께 살아온 시간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기쁜 날도 있었지만은 힘든 날도 많았고 웃는 날보다 걱정하는 날이 더 많았던 시간도 있었다. 그럼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행복은 조건이 아니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더 잘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한 명, 어떤 순간에도 믿어주는 사람 한 명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잘나고 못나고는 중요하지 않다. 부유하고 가난한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내 웃음을 함께 웃어주고 내 눈물을 함께 닦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은 서로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힘이다. 상대를 최고라고 말해줄 수 있는 마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쑥스럽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사연 주신 분들. 혜경 씨가 덥고 힘들어도 가끔은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잠깐 쏟아져준 소낙비 덕분에 하늘이 한층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또 고즈넉한 저택 담장 너머로 아름다운 징금빛 아름들이 꽃초록에 나뭇잎 끝에 작은 꽃송이들이 모여서 큰 송이로 아름답게 피어서 뜨거운 여름날에 아름답고 화려함으로써 초가을까지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 배롱나무꽃이 이 여름날에 초록잎 사이로 예쁜 색으로 물을 들려주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무더위 속의 화려한 자태로 마음이 이안을 주네요. 소소한 삶 속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행복을 또 시원한 바람처럼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멋진 방송 잘 듣고 있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용산동 민고님께서 많이 더운 날씨에요. 모두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김태현의 바람길. 이준호 씨가 전주 배송하고 좋은 애가 세상 나의 벗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흐리고 무더운 날씨 좋은 애가 세상 들으면서 기분 업 문득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들려주실 거죠. 도연아의 사랑은 언제나. 대구 김진옥 씨가요. 무더위에 수고 많으시네. 어제는 무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더위를 잘 이겨냅시다. 김다나 달려라 캔디 달려라 캔디. 네. 해병 이건우 씨가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합니다. 하늘이 비구름으로 덮여 있어요. 오늘 방송 가족 여러분 무덥지만 건강하세요. 고향이 좋아. 예. 그리고 김용근 씨 당신이 좋아. 네, 신청을 해주셨죠. 자, 남진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아, 돈에 가요 세상 출첵합니다. 오늘 커피숍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은 시원한 공간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무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항상 언니와 껌딱지처럼 붙어다니다가 오늘은 각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다른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왠지 모르게 허전한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커피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 색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은의 가요제상을 들으면서 잠시 여유를 가집니다 라고 하셨어요. 진혜성의 사랑새 전해드리고요. 오늘 또 3, 4부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옛날 사랑을 전해주는 아주 작은 사랑새가 살았어요. 사랑새에게 사랑의 씨앗을 받을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0: 내가 아까 분명히 그 사람 본 것 같은데.
1: 아니 여기 도대체 어디고 어디서 봤더노?
0: 아니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니 저긴가?
1: 아 있잖아. 골치 아프다 진짜.
0: 저기 한번 봐봐.
1: 어, 저 맞네. 있어 봐봐. 노래 이제 시작한다. 가사는 비슷하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요, 인과의 묘리가 지극히 공변되고 지극히 밝아서 가히 속이지 못하며 가히 어기지 못할 것을 신앙하자는 것이요, 죄복 인과를 실지 주제하는 사은의 내역을 알아 각각 그 당처를 따라 실제적 신앙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자는 것이요, 곳곳이 부처여 일일이 불공이라는 너른 신앙을 갖자는 것이니, 이는 곧 진리를 사실로 신앙하는 길이라. 능히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바르게 받아들여 직접 정법 수행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234.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자, 오해민의 네 마음에 저장해 전해드렸습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9: 화요일 코너 내 편이 되어주세요. 오직 매력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 본격 가수들의 매력 발산 코너 내 편이 되어주세요.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상큼하고 강력한 새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비타민이 충전되는 역대급 매력 장인들의 맞대결. 1번 가수는 누구냐? 순서를 바꿀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 이 1번 가수는 2019년 근로자 가요제 금상 출신의 최근 신곡 사랑이 샤르르르르르 팬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는 주인공. 전국 노래자랑이 키운 최고의 가창력, 인간 비타민 가수 장미서라고 본인들이 써주셨던 거. 그래서 읽고 있다. 본명 장민주. 이거는 쓸데없는 것이라 읽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읽겠다. 장가번호 2번은 감성 발라드부터 신나는 테크노 댄스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아티스트. 타이틀곡 사랑을 누가르기로 사로잡은 가요계의 숨보석 가수 장미. 그대 이름은 장미? 장미가 아니다. 담이다. 아, 헷갈렸구나. 아무튼 2.5집 아줌마 파이팅! 오늘 여기서 발표를 한다고 한다.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10: 반갑습니다.
8: 예, 갑자기 두 분이 협의를 해가지고 볼을 바뀌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장가번호 1번 장미소.
10: 네. 예. 반갑습니다. 장미소입니다.
8: 미소짱.
10: 미소가 아름다운. 네. 장미소입니다.
8: 네, 장미소. 자, 장가번호 2번. 네. 다미.
11: 네. 2번 다미. 아줌마들 화이팅 하세요.
10: 화이팅.
8: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두 분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인사하는 거죠?
11: 네. 네. 오늘 네. 방송 처음
8: 나왔어요. 다미 씨는 1번을 버렸어요.
11: 그 네. 저보다 한 살 어린 것 같아요.
8: 아, 네. 먼저.
11: 네. 네.
8: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처음에 딱 보는 거예요. 1번이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리고 이제 2번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역전의 기회를. 나름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나.
11: 네, 네. 맞습니다.
8: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본인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는 시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어떻게 하는 거 잘 보세요. 네. 자, 1번 장미소의 자기소개 시작.
10: 안녕하세요. 미소가 아름다운 장미소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미소가 조은영의 가요세상에 미소 활짝 피우러 왔으니까요. 샵 8970으로 장미소만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8: 네, 15초 딱 반만 하는 거죠. 자신 있다 이거지. 내 설계가 뭐가 필요 있어? 네,
10: 그럼요, 그럼요.
8: 네, 그냥 여기까지만. 에? 근데 장미서 씨는 그랬으니까 담이 씨는 끝까지 채우세요. 네. 할까 다 하세요.
10: 네. 네, 알겠습니다.
8: 자, 준비되셨나요?
10: 네.
8: 갑시다.
10: 안녕하세요.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가수 다미 인사드리게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은영의 가요세상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가수 생활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났지만 저만의 색깔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다미 화이팅 해주시고요. 모두 다미아리 팬이 돼주세요. 감사합니다.
8: 네, 시간은 딱 맞췄어요.
10: 네. 연습 좀 했으나 네,
8: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은 딱 채웠습니다. 네, 자기 PR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자기 PR은 스스로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다미 씨가 1년 살짝 넘었다고요?
10: 네네.
8: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10: 저는 다른 일을 했었고요. 네네. 항상 이렇게 갈증은 있었어요. 노래를 하고 싶다.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네네네. 행복했고. 근데 어떻게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네네. 시작하게 됐어요.
8: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가수 꿈을 가지고
10: 계속 가지고는 거죠? 있었죠. 네.
8: 네. 그럼 뭐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기가 있었을 거고.
10: 네, 제가 네. 사실은 그 슈퍼 디바라고 첫
8: 네네.
10: 네 그런 오디션 프로가 있었는데 네. 본선까지 올라갔지만 이제 실력이 이제 아쉽게도 떨어졌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주춤하다가
8: 이게 실력이라 보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때의 사람들의 네. 취향이 따라 달라져요.
10: 네네.
8: 올라간 만큼은 실력 네. 인정된 거잖아요.
10: 네.
8: 근데 거기서부터는 네.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하니까 달라져 버려.
10: 네.
8: 취향이잖아요.
10: 네네.
8: 그래서 실력은 인정받은 거예요.
10: 감사합니다.
8: 그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중단이 됐군요.
10: 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자존감이 조금 떨어져 있다가 2024년 장미 네. 가요제라고 네. 제일 네. 큰 축제에서 제가 이제 엄마 아리랑으로 대상을 받고 내 길은 가수인가 보다. 노래를 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대가 뭐 거의 네네네. 저희 집 거실같이 편한 네네. 거예요. 거실을 해야 되겠다.
8: 그 인연이 돼서 장미 가요제 나오니까 오늘 장미서 씨랑 같이
11: 그러니까요.
8: 운명이에요.
11: 운명이에요.
8: 근데 다미 씨는 얘기 못한다고 뭐 그러더니 얘기만 잘하시는
4: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8: 네.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나 보다.
10: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8: 여기 오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10: 네.
8: 옆에 장미서 씨가 또 너무 자기는 신경 안 쓰고 남의 신경 쓰는 것 같아. 다미 씨를 잘하게 하기 위한 네. 네. 게스트로 오신 것 같아요.
10: 그렇지 않습니다.
8: 네. 장미서 씨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4: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9년 정도 하다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는 계속 해왔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것은 나의 인생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네.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이제 장미서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 지 3년 차 된 신인 가수입니다.
8: 그래요? 아, 근데?
4: 네.
8: 그 직장은 어떤 직장이었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4: 그럼요. 네. 저는 여행업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네. 여행사에서 9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8: 네. 근데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노래 잘해요.
4: 그래요?
8: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이전에는 막 노래 시켰거든.
10: 아, 그리고 말씀도 되게 편안하게 네. 잘해주시고
8: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디로 가는데요? 자 내가 노래 하나 할까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네.
10: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4: 했던 일은 가이드 네. 업무는 아니었고요. 사무직원이었지만 네. 또 남다른 이런 네. 재능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꾸준히 해올 수 있었고 또 지금의 이렇게 가수로 탄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8: 그러니까 이게 생각들이 다 그래. 뭐 그 승무원 그러니까 그 항공에 뭐 종사한다 그러면 다 승무원인 줄 알고.
4: 맞아요.
8: 네. 그리고 뭐 방송국에 있다 그러면 다 아나운서인 줄 알고.
4: 맞아요.
8: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4: 맞습니다.
8: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미 씨는요?
10: 네. 저는 요식업을 조금 하다가
8: 그래요. 그랬는데요.
10: 네. 잘 됐어요. 네. 잘 됐다가 네. 또 다른 사업도 한번 해봤다가
8: 네.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죠.
10: 네. 계속 잘 되고 있어요.
8: 얘기도 다시 보니까
10: 가수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8: 잘 됐는데 잠깐 안 돼가지고 다른 거 한다는 식의 얘기가 딱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그건
10: 한
8: 아니고.
10: 한 길만.
8: 네. 계속 네. 잘 되고 있는데 노래도 이제
10: 잘 될 거라고.
8: 네. 성과를 해서 하겠다. 네. 뭐 다 잘할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10: 네.
8: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이 가요계가 참 힘들어요.
10: 그
8: 대중들을 뭔가 이렇게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10: 네.
8: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생긴 건데
10: 네네.
8: 내 팬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코너로 오늘 밴드를 끌어모으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팬덤의 시대잖아요.
11: 네, 맞습니다. 네,
8: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는 27년 전만 해도 그때 가수들이 라이브를 안 했었어요. 다른 방송국은.
11: 네.
8: 근데 저희들은 그냥 무조건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11: 네.
8: 그 라이브 실력이 있는 분들 많이 됐잖아요.
11: 그렇죠.
8: 네, 그때 이제 뭐 김영희 MC나 진성 씨나 전부 다 뭐 그때 출발했던 분들인데
11: 네.
8: 성공하잖아요.
11: 그러니까 맞습니다.
8: 이제는 근데 바뀌어졌어요.
11: 맞아요.
8: 라이브도 잘해야 되지만 팬덤이 있어야 된다.
11: 맞아요, 맞아요.
8: 팬들이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
11: 축제도 그렇고.
8: 네, 네. 그래서 오늘 팬덤을 모으는 시간을 네. 가졌으니까요.
11: 아, 이제부터 좋은
8: 시간인 것 같아요. 잠시 좀 호흡을 하시고 끌어모을 수 있는 길을 네, 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은 장미소님이 어떤 노래를 먼저 부를까요?
11: 오늘 또 이렇게 네네. 가요 세상에 왔기 때문에 네네. 제가 준비한 곡들은 전부 다 흥이 네네. 나고 신나는 노래들만 가지고 네네. 왔습니다. 네네. 또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하잖아요. 네네. 서울에 같은 경우는. 네네. 우중충한 날씨 미소가 미소 활짝 드리고 에너지를 뿜뿜 드릴 수 있도록 네네. 첫 번째 곡은 최고다 당신 보내드릴게요.
8: 그러면 오늘 보니까 그 대표님이
11: 네.
8: 좀 지도를 좀 해주셨나요? 뭐 이게 얘기하는 거나 그분이 워낙 좀 이렇게 시끄러운
11: 그래요?
8: 그 무대나 풍부한
11: 칭찬이시죠?
4: 그런가요?
8: 가수보다 그분이 더 인기가 있어요.
11: 아, 그래요?
8: 네, 놀이교실을 가든 어디 가도 네.
11: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는 길에 차에서
8: 네.
11: 대표님도 같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8: 네.
11: 말씀은 드려보았지만
8: 네.
11: 사실 이런 멘트들은 아직 코칭을 받진
8: 아,
11: 않았고요.
8: 네.
11: 아마 오늘 이 방송으로
8: 네.
11: 좀 코칭을 많이
8: 아,
11: 받을 것 같습니다.
8: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장미서 씨는 다르게 가야 돼요. 예, 그 저 대표 강 대표님은 그쪽으로 가고
11: 보고 네. 계시는데
8: 예, 예, 장미소님은 그대로
11: 좋습니다. 네,
8: 본인대로 가세요.
11: 알겠습니다. 네.
8: 자 그러면 그 저 최고다 아, 네. 당신 여러분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팬덤을 끌어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11: 화이팅입니다.
8: 1번 장미소의 노래 들어보실래요?

0: 너무 잘하세요.
1: 익산시 용동면의 조인준 씨가요. 1번 장미석 가수님 신인 가수인데 노래 맛있네요. 예, 응원합니다. 라고. 네. 그 많이 불러보셨죠? 많이.
0: 네, 많이 불렀죠. 네. 거의 뭐 아기 때부터 계속 불러왔으니까.
1: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정노래자랑을 네. 원래 제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번 나가셨어요?
0: 제가 총 7번을 나간 최다 출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가수인데요.
1: 아, 원래 한번 나오고 나면 그저 전에 나왔었잖아요.
0: 맞습니다.
1: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연말견성, 코로나 때 특집 방송까지 근 한 15년 동안 네네. 3년 주기로 꾸준히 제가
1: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완전 익숙하더라고. 네.
0: 기억 많이 해주세요. 네,
1: 많은 분들이 오 그랬었구나 네. 이렇게 또 얘기하실 것 같아요.
2: 역시 노래하신 네. 네. 최고였어.
1: 그러면 네. 이제 다미 씨는 준비되셨나요?
2: 네.
1: 네 무대로 올라가서.
2: 네. 네.
1: 다미 씨가 부르실 노래는
2: 소풍.
1: 본인 노래인가요?
2: 네.
1: 네. 그래요. 네. 네. 다미 씨가 부르는 본인 노래의 소풍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주 주실래요?

서풍이었습니다. 다미 씨의 노래였고요. 바로 이어서 분위기가 네,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미서 씨 본인 노래 사랑이 사르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사르르. 사르르 이 노래는 장미 씨의 활동곡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오늘은 두 분의 가수 여러분들이 이제 팬이 되어주실 분들 모셨는데요. 다미 씨하고 장미소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장미소 씨는 샤랑이 샤루루 이 노래 본인이 부를 때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니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세요?
3: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이 가사를 제가 썼거든요.
2: 아, 그래요?
3: 작사가 바로 저예요. 이 노래는 누구보다도 네.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렇죠. 사랑한다.
2: 자기의 얘기일 수도 있고.
3: 그렇죠? 근데 네, 네, 네. 제 얘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네, 네. 아쉽게도 아주 막 이 네. 가사를 쓰려고 네. 정말 막 그런 사랑이 뿜뿜 나오는 네네네. 드라마라든지 책이라든지 예 간접적으로 네. 많이 체험을 해서 그렇게 나온 좀 AI 같은 노래예요.
2: 그렇죠. 근데
4: 다음에 잘 어울리세요.
3: 그렇죠.
4: 네, 너무 잘 어울려요.
2: 앞으로는 이제 본인이 경험으로 해서 네. 그런 걸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3: 맞습니다. 네.
2: 요즘에는 이제 뭐 너무 AI 같으면 이제 또 식상하고 질릴 수 있어요.
3: 맞아요.
2: 이제 인간적인 부분들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3: 네. 제 네. 샤를 어땠었나요?
2: 좋았어요. 샤를 녹았어요.
3: 샤를 네. 정말 녹으셨어요?
2: 네. 방송이니까.
4: 뭐든 녹을 것 같아요. 뭐든 녹을 것 같아요.
3: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2: 그래요. 근데 이제 고향이 부천이신 거예요?
3: 네. 경기도 부천입니다.
2: 그러면 이제 지역적인 부분들보다는 부천에서 그냥 이 수도권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군요.
3: 지금 거의 전국을 다 다니고 있고요. 네. 네. 제가 제주도까지 그리고 또 저기 멀리 백령도까지.
2: 백령도까지는 왜 갔어요?
3: 백령도에서 은근히 네. 축제 행사가 많아요. 그 도민들이 얼마나 흥이 네네네네. 많으신지 미치겠습니다.
2: 다니기가 힘드실 텐데. 네.
3: 전혀 힘들지 않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멀미하고. 다니는 게 네네. 훨씬 더 활력이 돋는 그러니까. 거지 멀미는 잠깐입니다.
2: 아, 그래요? 예. 네. 왜냐면 전문이 관광이니까.
3: 또 맞죠. 예, 예.
4: 도움이 되시죠. 네,
2: 다미 씨는 고향이 네. 어디세요?
5: 전 전라도예요.
2: 전라도.
5: 전라도. 네. 광주예요.
2: 광주. 네. 근데 이제 사투리는 별로 안 쓰시네요.
5: 그러니까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2: 네, 말씀하세요.
5: 제가 네. 사랑을 누가라는 네, 제 첫 네. 곡을 김진용 선생님 곡인데요. 네, 네, 거기에 네. 예태우다라는
2: 예태우다.
5: 예태우다. 네. 그게 안 돼가지고 녹음을 네. 제가 한 두 번 미룬 적이 있어요. 그 한 소절 때문에 인정을 못 하셔가지고 그래서
2: 왜냐하면 사투리가 네. 억양 액센트 그 발음이 있어요.
5: 몰랐어요. 그게 네. 사투리인지.
2: 광주도 잘 발음이 네. 강주.
5: 강주.
2: 네.
5: 강주.
4: 네.
5: 네.
4: 강주.
2: 예. 네. 그게 많이
5: 강주 사태, 광주 사태.
2: 광주
4: 공부하신 거예요?
2: 네네.
5: 공부했어. 네, 예, 저 예, 애태우도 안 돼가지고 네네. 애벌레, 애호박.
2: 네네. 많이 또 하셨고요. 네.
5: 노력했습니다.
2: 여기서는 이제 좀 정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태가 아닙니다. 아, 네.
5: 네네.
2: 예. 예, 광주 항쟁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네.
2: 예.
5: 네.
2: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민 씨가 노래를 네.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5: 네.
2: 네. 다민 씨가 불러주실 노래는
5: 사랑참이라는 곡입니다.
2: 예, 사랑참. 네, 네. 사랑참으로 가겠습니다. 네. 사랑참으로 불러주시겠습니다. 다민 씨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0: 사랑 잡힌 그 내
1: 네. 가끔씩 이제 그런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노래도 요즘에 이제 트로트 쪽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트로트를 불러야 되는데 그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이 이제 90년대 음악들은 또 약간 발라드나 질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2: 네.
1: 그런 데서 혼돈이 오는데
2: 네,
1: 근데 본인은 이제 또 어떤 색깔로 지금 가고 있나요?
2: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댄스, 발라드, 민요 다
1: 네.
2: 자신 있게 네.
1: 크로스적인 네. 뭐 크로스오버적 부분들로
2: 네.
1: 이렇게
2: 그래서 그렇게 네. 집중적으로 네. 연습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떤 한 저게 국한되지 않고 네. 전부 다
1: 다양하게 이제 장르라고 하는 게 이제 혼돈될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새롭게 개발해서 그걸 끌고 갈 수도 있어요.
2: 네.
1: 이제 퓨전화해서
2: 네, 네, 맞아요.
1: 예전에 트로트 하면은 정통 쪽으로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네. 뭐 트롯이 붙어서 락 트로트,
2: 네.
1: 뭐 발라드, 뭐 여기 뒤에 이제 트로트만 붙어서 네. 이렇게
2: 자기 색깔대로.
1: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익숙하게 하기 위한 네.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2: 네,
1: 하고요.
2: 맞습니다. 네.
1: 그 장미소 씨는 어때요? 본인은 이제 좀 쾌활하고 행사적 부분들을 확 가면 분위기를 딱 띄울 수 있는 노래들도 많이 부를 것 같아요.
3: 정말 많이 부르고 있죠.
1: 네.
3: 저는 등장곡부터가 그냥 굉장합니다.
1: 아, 그래요? 등장할 때는 어떤 노래 하세요?
3: 조금 전에 제일 네. 먼저 불러드렸던 최고다 당신으로 안녕하세요 장미소입니다 이러고 힘차게 올라오면서
1: 네.
3: 그 지역분들이 최고다 다 이제 따봉 한 번씩
1: 그래,
3: 날려드리고요.
1: 뭐 모션까지 하면서
3: 촥 날려드려야죠. 최고를 한 번씩 딱 날려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신나는 것이 가장 사실
1: 네네네.
3: 현장에서는
1: 그렇죠.
3: 신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2: 맞아.
3: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른 곡으로 많이 달리고 있는 편이에요.
1: 그래서 이제 엔터 이제 회사 그래서
3: 네.
1: 지금 이제 수익적 부분들이 거의 대상이
3: 네.
1: 행사와 노래교실 쪽에서 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3: 맞습니다.
1: 사실 이제 노래가 히트해가지고 히트곡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항들이 안 되다 보니까.
3: 맞아요.
2: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요즘에는
1: 네.
3: 히트곡으로 활동하기보다는
1: 네네네.
3: 좀 약간 이런 방송을 많이 네. 매체를 통해서 자주 나오는 게 요즘에 또 추세다 보니까
1: 네네네.
3: 그렇게 많이 현장을 많이 다니는
1: 그러니까.
3: 편이에요.
1: 예, 그래서 이제 곡에 적절하게 현장 또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 팬덤들이 있거든요.
3: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방송.
3: 네.
1: 그리고 또 이제 매체들의 다양화가 돼 있잖아요. 뭐 통신들을 이용한
3: 네.
1: 뭐 그런 부분들, OTT적 부분들이랄지 이런 게 또 많이 활용화가 있으니까 아마 각 두 분은 기획사에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나름의 어떤 방법들에 우리 가수에는 어떤 게 맞는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민 씨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2: 저는 이제 남녀노소 다 다 좋아.
3: 남녀소소요?
2: 남녀노소 미소한테 반해가지고 남녀노소 다 뭐 국악이든 사랑을 누가 같은
1: 네네.
2: 경우는 굉장히 젊은 층의 또 이렇게 노래고요. 민요 섞인 노래.
1: 민요도 하셨었나요?
2: 네.
1: 원래는 전공은?
2: 네네네. 깊이는 없지만 조금 다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슬로우도 사실은 슬로우가
1: 발라드.
2: 안 됐었는데
1: 네.
2: 발라드를 지금 열심히 해서 지금은 발라드가 더 편해졌고요.
1: 그렇죠.
2: 원래 댄스를 제일 좋아했어요.
1: 아, 댄스 음악을
2: 네.
1: 하셨어요?
2: 네. 네. 근데 그래서 다양하게 다.
1: 그럼 이제 춤도 추시고.
2: 네네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춤을 안 봤으니까 이제 보여주시면.
2: 네.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은. 네.
1: 그러면 활동곡은 어떤 곡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야 될 노래는 어떤 노래?
2: 아줌마 화이팅이라는.
1: 그 노래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2: 남익열차를 작곡하신 지금 김진용 작곡가님의 타이틀곡입니다.
1: 그러면 약간 댄스적 분위기인가요? 그런 막 행사에서도 분위기
2: 네. 지금 사실 음원이 네. 5일 뒤에 나오는데요.
3: 아, 정말요?
2: 네. 너무 전국에 계신 네네. 아줌마들 화이팅
1: 네.
2: 하시라고
1: 네.
2: 아줌마 화이팅 하면은 뭐 네.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모든
1: 그렇죠.
2: 팬들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1: 그 아줌마 화이팅이라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2: 네. 그래요?
1: 지금까지 몇 곡이 있었는데
2: 네.
1: 이게 또 나름의 색깔을 갖고 있으니까
2: 네네네.
1: 이 아줌마 화이팅은 아줌마가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2: 네네네.
1: 네. 다른 분들이 부르면 그 노래가 안 되니까
2: 네네네.
1: 네. 근데 이제 좀 답답한 부분들이 그 아줌마 파이팅이나 뭐 데디 파이팅이 있을 수 있잖아요.
2: 네네네.
1: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 가면
2: 네.
1: 왜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2: 네.
1: 그게 딱 전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 맞아요.
1: 노래를 그쵸. 들으면 노래로서 네. 들어주고 네. 결혼했든 안 했든 네네. 관계없이 노래를 그렇죠. 잘하고 네. 시간 나이가 들었든 어쨌든 그건 다 무시하고 지금의 노래가 중요하잖아요.
2: 맞습니다.
1: 그런 부분들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2: 네네네.
1: 네, 아줌마라고 외치든
2: 아줌마만 네. 듣는 게 아니라
1: 아, 그렇죠. 다
2: 아저씨도 파이팅하시고
1: 그럼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네네. 또 젊은 친구들 또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서 파이팅이 될 수 있잖아요. 국한되지
2: 네.
1: 않습니다.
2: 네, 네.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자, 장미소 씨는 이제 아까 또 노래 들었는데
2: 네.
1: 에, 그 노래는 또 열심히 또 불러주시고 네. 노래도 이제 히트가 또 돼야 되니까
2: 네, 감사합니다.
1: 그 노래에 대해서 약간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 더 첨가해서
2: 사랑의 샤르르요.
1: 네.
2: 사랑의 샤르르는 말 그대로 정말 사랑에 샤르르 네. 녹는다라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고요.
1: 네, 네.
2: 굉장히 너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단둘이서 네. 샤르르 녹을 정도로 항상 네. 꼭 같이 붙어 있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런 네. 사랑이 담겨 있는 가장 그렇죠.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1: 본인이 가사 썼기 때문에 이 가사에 대한 느낌이 가장
2: 아주
1: 확실하죠.
2: 아주 네. 네. 전달이.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도 이 네. 가요 세상에서 많이 네네. 또 노래를 틀어주시면 네.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1: 그래요. 사랑이 샤르르. 안 오신다는 얘기죠?
2: 아니 와야죠. 와서 항상 들려드려야겠지만 네네. 오지 않는 날에도 항상 샤르르가 네.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미소님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어떤 네. 노래 들을까요?
2: 마지막 곡이 벌써 네네네. 왔는데요. 네. 이 노래는 굉장히 신나는 템포로 또 메들리로 제가 또 가져와
1: 아,
2: 봤습니다.
3: 오,
2: 제가 이 방송을 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네. 메들리 음원을 트시는 분들은 없었더라고요.
1: 있었어요.
2: 있었어요?
1: 네, 네, 네.
2: 아 그랬군요.
1: 네. 신나게.
2: 없다고 네. 해주시죠.
1: 아 그래요. 아 우리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네.
2: 그렇군요.
1: 네, 네.
2: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네. 시간이 또 좀 많이 좀 이렇게 다운되는 시간대잖아요. 사실 네, 네. 시간이.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좀 올려드리려고 네. 신나는 템포로
1: 자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
2: 준비했습니다.
1: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들리 예, 쭉 달려 보겠을까요? 네, 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자 달려 가겠습니다.

0: 네, 아주 신난 무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저 행사가 필요하시면 불러주십시오. 네, 장미서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전국에 계신 여러분, 네, 불러주세요.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고유가시대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골드, 건강 100세시대를 이끌어가는 건강항방생활건강에서 모겐보가사탕, 이민정신을 실천한 선순환 기업 더미를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도진 KR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드립니다. 자, 모습이 변했어요. 누구십니까?
1: 탐이에요.
0: 네. 아니,
1: 아줌마.
0: 예, 아줌마 패션. 아, 예,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금방 보시겠습니다만은. 네. 네. 일단 느낌으로는 노래 들으시면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영상은 네. 안 보셔도. 네, 일단 네.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1: 네. 네,
0: 그래서 또 보여주세요. 네.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오, 예. 이게 그 뭐 세팅이라고 그러죠?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아줌마 파이팅. 네. 자, 들어 보시겠습니다.

0: 파이팅이었습니다. 네. 이제 아직 뭐 발표는 하지 않아서 오늘 발표. 네. 저희에게는 이제 먼저 심의를 넣어서 오늘 불렀습니다만. 네.
1: 네, 고무장갑 끼고 나온 사람 처음일 것 같아요. 네,
0: 네. 네,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에 오신 분들은 꼭 성공하시더라고요.
1: 어, 네.
0: 자, 아, 지금 바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벌써요.
0: 그 다미 씨가 213표가 왔어요.
1: 와, 네. 200이요?
2: 멋지다.
0: 네, 그리고 장미서 씨가 40표가 왔어요. 예, 그 영분 씨가 뭐 1번 장미서 가수님 예쁩니다. 응원합니다. 진짜 음색 고와요. 에, 상해 사르르르 처음에 김혜연 씨가 나온 줄 알았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미서 양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시원 아빠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인맥을 연결을
1: 아니 부천의 사우나 언니가
0: 오, 네.
1: 응원해 준다고 축하드립니다. 자,
0: 그러면 이제,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장미서 씨 오늘 어떠셨어요?
3: 오늘요? 너무너무 네. 즐거웠는데 저만 네. 즐거웠나 봅니다.
0: 아, 아니요. 행복했습니다.
3: 40표 네. 기억할게요.
0: 네. 네. 자, 그리고 다미 씨 어떠셨습니까? 네.
4: 깜짝 놀랐어요.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네, 다 간지 네. 너무 편하게 진행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부천의 사우나 언니 너무 감사하고 네. 다미아리 팬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부터 1일 된 저희 팬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그 일주일 동안은 다미 씨의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미서 씨는 오늘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발전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한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그가 사르기를, 말이 감에 수레가 따라서 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가지 아니할 때에는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수레를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그가 사르기를,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권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경북 영양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3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 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8장 법문입니다.

내가 그래 많이 서툴렀던 거야. 힘겹게 꺼내 보였던 마른 웃음 너무 늦어버린 거겠지. 어쩌면 우리 미안한 일들 뿐인데 챙겨주지 못해 이젠. 외면받았던 지난 내 외로움 이제서야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당할 일은 남도 못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9일 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군복무와

재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나는 적시로 초범 월송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녀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조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혹시 오늘 아침 머리를 감으면서 마음은 이미 회사에 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원불교 공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원불교의 생활표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곳곳이 붙여요 하는 일마다 불공하라는 뜻인데요. 흔히 불공이라고 하면 산속 사찰에 가서 절을 올리는 것을 떠올리지만 진짜 공부는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지금 밥 먹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설거지할 때에는 그릇 닦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의 목소리에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내 눈앞에 일과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하는 것이 진짜 불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하라 이런 말씀 있죠. 진리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현존하는 모든 것이 진리의 모습임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원불교 창작성가 박재환이 부른 우리 집 부처님은 이었습니다. 우리가 불공이라고 하면 산속 사찰에서 불상 앞에 절 올리는 일만 생각을 하지만 이게 불공의 다가 아닙니다. 원불교에서는 불공이라고 하면 진리 불공과 사실 불공이 있는데요. 진리전에 올리는 불공도 중요하지만 진리 그 자체인 천지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불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마음 품지 말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실천하는 우리 종교인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들은 마음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겠지요. 이웃 종교인들의 주옥 같은 글을 감상해 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5: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진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청소년들의 36.4%가량이 인생의 목표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6%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사실 청소년뿐만이 아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을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오늘은 인생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깨끗한 것이지만 모두 인연을 따라 죄와 복을 부르게 된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에서 향내가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꿰어서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도 인연에 따라서 조금씩 물들어 가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를 뿐이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시편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말하며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은 것, 들에 핀 꽃처럼 한번 피었다가 스치는 바람결에 인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야훼의 사랑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영원히 한결같고 그의 정의는 후손 대대에 미치리라. 중국 고전 최근담에도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순간순간의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연기하는 배우가 분을 바르고 연지 찍어 곱고 미운 것을 분 끝으로 흉내낼지라도 문득 노래가 다 하고 막이 내려가면 곱고 미운 것이 어디로 갔는가. 바둑을 두는 사람은 앞을 다투고 뒤를 겨루어 세고 겨루지만 일단 대국이 끝나서 바둑돌을 쓸어 넣으면 그 승부는 어디로 갔는가.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법어 공도편에는 인생의 가치는 그 마음에 달려있다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 달려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의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흥황하리라. 네, 인생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죠.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콕음악으로 전수연의 안녕 나의 은빛 돌고래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야죠.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개신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개신교 역사에서 이것은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넘어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교인들은 스스로가 이것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소외된 이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해야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을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과부, 2번 나그네. 1번 과부, 2번 나그네. 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리스도교인들은 모두가 스스로 이것임을 고백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것으로 여기고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명으로 보는 것이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서로가 헐뜯지 말고 내 종교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이 됐으면 해요.
1: 우리나라에 여러 뭐 종교들이 있고 믿는 바가 다르지만 서로 기회만 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노력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2: 무엇보다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해야지 그게 참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종교는 그 근원에 가서는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간에 서로 싸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 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 마음들이 모여 종교를 만든 거 아닐까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다양한 마음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만나볼 글은 카톨릭신문 사설입니다. 제목은 농민들이 일군 생명의 땅, 이제 함께 지켜야 한다.

도 그가 지키는 원칙은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은 팔지 말자이다. 생명농업이 농민의 땀과 양심, 사명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도 올해 농민주일 담화에서 생명농업을 흙과 물, 무생명을 지키는 생태영성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생명의 땅을 지키는 일은 농민들만의 의무가 아니다. 천주교 본당과 교구는 우리 농산물 나눔터를 넓히고 교회 행사와 공동체 식탁에 생명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농촌 방문도 일회성 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기적인 구매와 안정적인 판로를 함께 만드는 도농의 연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천주교 신자들도 가격과 모양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길렀는지를 살펴보고 친환경 지역 농산물을 꾸준히 선택해야 한다. 정부 역시 기후재해와 가격 변동으로부터 농가 소득을 보호하고 친환경 농업과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농민주의를 맞아서 농민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인사가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교회의 식탁과 신자들의 소비, 정부의 제도가 모두 달라져야 한다. 농민들이 홀로 감당해온 짐을 교회와 사회가 나누어질 때 생명의 땅과 우리의 밥상, 다음 세대의 삶도 지킬 수 있다.

고요. 앞서 카톨릭 신문 사설 농민들이 일군 생명의 딸 땅 이제 함께 지켜야 한다를 전해드렸는데요. 모든 생명은 땅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먹어야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땅을 가꾸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우리 삶의 근본 은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종교인이라면 더욱 농업과 또 농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매년 7월 셋째 주 일요일을 농민주일로 보내는데요. 때마침 내일 우리 가톨릭 농민 회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눕니다.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또 마음을 갖고 계신지 자세한 이야기 내일 나눠보죠.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불교 신자인 상지대 유기준 교수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관계가 무너진 사회, 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국민의 약 70%가 최근 한 달 새 외로움을 경험하고 국민의 26%는 관계적 빈곤을 느낀다고 한다. 각종 사회조사는 이미 한국 사회가 관계 빈곤 사회로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통신 경쟁력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초연결 문명의 한켠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고 또 넓게 확산되고 있는 역설적인 불편함이다. 문명사회의 지나친 편리함의 덫으로 나타나는 관계의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나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부족 또는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 세계 어느 곳과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초고속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지금의 문명사회를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는 고립과 단절이다. 넘치는 연결과 끊어진 관계, 초연결 시대와 초단절 시대, 극단의 두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전염병이 어떻게 사회를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개인의 문제가 순식간에 사회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아주 공포스러운 전염의 경험이었다. 이제 또 하나의 위험한 전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관계의 빈곤과 이것이 전염된 사회다. 관계가 끊어져 신뢰가 약화된 공동체에서는 상호 협력이 줄어들고 협력이 줄어든 공동체는 다시 더 많은 고립을 사회로 옮겨낸다. 결국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로 번지는 전염의 성격을 갖게 된다. 관계의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외로움과 고립감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치와 교류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다. 단순히 사람을 더 많이, 더 자주 만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해법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끊어진 사회적 연결료를 다시 있는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계의 빈곤은 이제 개인의 정신적, 정서적 문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 구조의 유지만큼이나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 구조의 설계 또한 우리의 중요한 과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의 연기적 가르침은 인간을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관계 속의 존재로 이해한다. 불교의 관계 회복 가치와 기능은 단순히 개념적 사고와 철학에 머물지 않고 실천의 공간과 공유, 공감의 문화도 함께 제공한다. 불교의 사찰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머물고 나누는 관계 형성의 플랫폼으로 오랫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기능해왔다. 이런 점에서 불교는 관계에 지친 사람들에게 안전한 교류와 연결의 경험을 제공하며 다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 가치의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 불교는 빠른 속도와 과잉 자극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감의 가르침, 자연의 고요함, 공존의 경험이 결합된
정서적 완충지대로서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불교의 정서적 완충지대의 기능은 사회와 국가의 전략적 개입과 설계가 전제되어야만 그 진정한 가치의 확산이 가능하다.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더 이상 기술과 자본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연결, 즉 관계의 힘이 국가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관계를 복원해내는 일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불교가 가진 관계의 철학과 공동체의 경험이 자리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불교 음악 R&B 싱어즈가 부른 나를 보게 하소서 들으셨습니다. 앞서 불교 신자인 상지대 유기준 교수님의 글 관계가 무너진 사회, 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전해드렸는데요. 네, 지금의 시대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초연결 시대지만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초단절 시대이기도 하다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초연결 시대이자 초단절 시대라는 이 두 극단의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에 공감이 있고 또 자연의 고요함이 있고 공존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곳, 바로 사찰이라는 건데요. 사찰뿐 아니라 모든 종교시설이 그러한 역할을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인들부터 종교시설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원불교신문 기자인 양자훈 교무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주고 싶은 것 말고 필요한 것을 줄 때입니다. 최근 청소년 교화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던 중 한 교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이들이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교무가 해주고 싶은 거 말고요. 이 말은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근래의 청소년 교화, 청년 교화는 마치 빙하기를 맞은 듯 얼어붙어 있다. 그러나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잠실교당의 청소년 스카우트 활동, 원남교당과 강남교당의 청년 교화 활동, 중앙교구 청년회의 심야행, 전북교구의 청년연합법회와 외국인 템플스테이 등 여러 현장에서 교화의 불씨를 새롭게 지펴나가고 있다. 이 작은 불씨들은 주변으로 번져나가서 새로운 교화의 희망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특히 종립대학인 원광대학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원불교 동아리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매개로 한 교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이들은 유기견 보호, 교육봉사, 환경미화 등 다양한 봉사를 실천하며 교화의 새 장을 열고 있다. 이는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단순히 착한 일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뚜렷한 니즈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봉사활동은 개인의 가치관을 증명하는 주요 지표이자 필수적인 스펙으로 자리잡았다. 대중문화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들이 널리 사랑을 받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물질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우리 시대는 선함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갈망하게 된 것이다. 청년 교화의 활로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돌이켜보면 이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우리 원불교는 예전부터 묵묵히 해오던 일들이다. 전쟁 후 방황하는 동포들을 위해 전제동포 구호 사업에 나섰고 문맹 퇴치를 위해 야학을 열었으며 교육의 공백을 메우고자 대안학교를 설립했다. 웰다잉의 가치를 먼저 깨닫고 호스피스 병원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원불교의 교화는 언제나 시대의 부름과 대중의 필요에 응답하는 과정이었다. 우리 원불교의 교화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데서 출발했다. 소태산 대종사가 궁핍했던 영광 길룡리 사람들에게 방언 공사를 통해 쌀밥을 선물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 스승님의 시작을 기억한다면 얼어붙은 교화의 문도 자연스레 열리지 않을까.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교무님의 한마디를 다시금 곰곰이 곱씹어 본다.

원불교 창작성가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원불교 신문 양자훈 교무님의 글 주고 싶은 것 말고 필요한 것을 줄 때를 전해드렸는데요. 청소년, 청년 교화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 된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종교는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전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가르침을 적절하게 주어야 합니다. 원불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해온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공사, 전제동포 구호사업, 문맹퇴치 교육, 호스피스 병원 설립, 지금도 그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학자는 종교는 세상을 향한 짝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떤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려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대중이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줄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모든 마음 모든 종교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일원의 빛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작은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나그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나그네라고 하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데 개신교 역사와 성경에서 나그네는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넘어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스스로를 이 땅의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에 소외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인데요. 성경 구약성서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여행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인생관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진짜 고향은 하나님 나라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지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 여행자로서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가볍게 나누며 살아가는 무소유 정신이 바로 나그네 정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나그네임을 고백하니 모든 이웃을 나그네로 대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가난하고 비참했던 나그네 시절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접할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3대 사회적 약자로 칭하는데요. 이들은 법적인 보호막도 없고 연고지도 없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필수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한 낯선 나그네를 환대했다가 큰 복을 받은 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한낮에 무더위에 지나가는 나그네 세 명을 집으로 모셔서 발을 씻겨주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여기서 그리스도교의 신비가 드러나는데요. 낮고 초라한 나그네를 대접할 때 실은 그 나그네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네, 오늘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뒷번호 1132 쓰시는 분 정답은 나그네입니다. 매번 퇴근길에 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수양도 많이 되고 상식도 많이 느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뒷번호 8181 쓰시는 분 정답은 2번 나그네입니다. 오늘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참 듣기가 좋습니다. 문자를 주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개신교 음악을 한 곡 들려드릴게요. 꿈이 있는 자유입니다. 그대를 향한.

선정희님도 오늘 도시락 배달일 아주 잘 하셨다고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개신교 이 역사와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나그네의 정신 정말 아름답죠? 우리가 다 나그네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개신교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을 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이 나그네 정신을 통해서도 아주 감동을 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끝으로 개신교 음악입니다. 러브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준비했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오늘은 흐린 날씨 속에 곳에 따라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비가 내리면 더위도 좀 가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오히려 또 더위만큼이나 습도도 또 더 높아졌고요. 이렇게 습하고 더운 날씨에는 음식들 조심하셔야 하는 거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덥다고 너무 찬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요. 또 당분간은 꼭 뜨겁게 이 가열한 음식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빗소리 환희 시스터즈가 노래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우린
1: 다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오십시오. 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인생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역대급 무더위래요. 올해 무더위가 진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밤에도 막 열대야 때문에 후텁지근하고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날이죠. 장맛비도 오락가락하고요. 막 고온다습한 날씨가 그야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날씨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염이나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아주 높고요. 실제로도 1년 가운데 7월과 8월이 환자 발생도 가장 많은 그런 시기라고 해요. 물론 뭐 여름철 급성 장염은 철저하게 개인 위생 그리고 올바른 식재료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으시고요. 또 식사하실 때는 모든 음식들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서 드시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반드시 냉장고로 직행하십시오. 냉장 보관시켜야 하고요. 또 물도 반드시 끓여서 드시는 게 안전하겠죠. 이렇게 일상 속의 작은 예방 수칙들 꾸준하게 실천하셔서 올여름도 무탈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셔야지 아름다운 인생에서 노래 들을 때도 더 기분 좋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만사가 아무래도 기본적인 우리 에버리지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노래 듣는 거나 이야기 나누는 거나 그러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하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 듣고 노래 듣는데요. 참여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문자창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많이들 찾아주고 계세요. 얼른 참여하실 곳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저는 주영국의 노래 한 곡 전해드리면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정부가 새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국민 참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오늘부터 목요일인 모레까지 사흘간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및 규제 분야를, 내일은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 분야를, 그리고 모레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 분야를 각각 논의합니다. 토론회는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모든 과정은 생중계가 됩니다. 참석자는 실제 상황에서 겪은 불편과 애로사항, 제도 개선 제안,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고요.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도 운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의 탄생 과정을 다시 돌아보는 특별전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제헌절 78주년 기념 특별전 다시 보는 제헌절을 오는 16일 목요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해로서 이번 전시는 헌법의 의미와 제헌절이 갖는 상징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초대 국회의 탄생 과정과 제헌 헌법을 만들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제헌 국회의원 인터뷰 등을 접할 수 있고, 특히 AI 기술을 이용해 헌법 공포 당일을 재구성했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영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전북엔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습도 높은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전주와 부산은 2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1도, 대구는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쯤이면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모레 목요일부터 또다시 장맛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리도 복잡한 서울의 거리 달려가는 학생 창문을 열고 목청이 터지도록 미아리 가요 가엾어라 어린 여자장 병들은 부모님과 동생들 위해 오늘도 새벽잠 못 자고 손님을 부르는가 야속한 게 세상이련가 여차장 부르

서울역 시계는 11시 10분 술이 취한 손님은 야단하고 해종일 지친 몸이 영등포가요 고달퍼라 어린

한 네온 불거리에 꽃피는 걸 목마른 게 인정이련가. 여차

신동석의 여차장 블루스 그리고 현미의 들국화처럼 들으셨고요. 잠시 재난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 19시 10분을 기해 인천 강화 옹진 인천 영종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공사장 유리창 근처 등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을 자제하시고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 금지고요.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두고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는 저녁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들으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에서 현동수님 함께 해주셨고요.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우리 강태용님 네, 새벽에 일어나셔갖고 늘 방송 청취하고 계세요. 네, 듣고 계시겠죠? 채워가는 시간 속에 들려주는 모든 소중한 시간 오늘도 행복의 문 살며시 열어봅니다. 하루의 끝자락 아늑한 공간 음악이 있는 그곳 아름다운 인생 모두와 함께라서 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먼 곳에서 네, 외롭지 않으시도록 친구들 우리 동료들과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은 비가 조금씩 흩뿌리다가 아인 시간을 맞춰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해운대 방현진님이 비도 도와주는 건가요 우리를?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 저희 방송에 찾아주신 우리 뒷번호 9155 쓰시는데 오늘 성함을 알려주셨어요. 안양에 계신 효심님이십니다. TV 시청하다가 옛가요 애청하러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광명 서면초등 38의 친구들과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김상진의 고향이 좋아 청해 주셨어요.

우리 강남 서풍근님께서요. 저는 광명시 서면초 41회입니다. 예, 3년 선배님이시네요. 그러면서 깜짝 반갑게 우리 효심님, 예, 후배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 이런 인연 참 좋습니다. 좋아요. 자, 1부가 벌써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전주에 현동수님께서 아까 사연은 제가 소개했었죠. 청해 주신 노래인데 나훈아의 우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조금 아까 효심님하고 서풍근님 3년 터울이지만 진짜 우정이 남다를 것 같아요. 서로 한번 인사 한번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정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낮에는 태풍처럼 바람이 불더니 저녁 때는 비까지 세차게 내리네요. 모든 애청자님들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평의 맑은 호수님께서 믹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름다운 인생에서 옛가요 명곡들 들어보세요. 인생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비 내리는 고무령 현인의 목소리였고요. 예, 오늘 또 비가 내리고 하니까 이 노래가 더 가슴에 촉촉하게 젖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 노래는 어제 대구에 살고 계시는 윤형준님이 또 청해 주셨는데 어제는 저희가 선곡을 못해드려서요. 예, 어제 신청해 주신 윤형준님께도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오늘 대구는 너무 더워요. 동네 하천이 점점 바닥이 보입니다. 아,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 어린 문자도 주셨어요. 대구 쪽은 지금 비가 소식이 없어요. 좀 비 좀 내려야 되는데. 예. 대구 시내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하천이 신천이죠. 신천. 예, 신천. 거기 옆에 그 천변에 공원 같은 거 이렇게 또 산책길도 잘 조성되어 있는데 물이 좀 많아야지 훨씬 보기 좋죠. 예, 비가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도 예, 담아봅니다. 자, 2부가 시작됐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고 예, 또 다음 순서 이야기와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구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구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 네, 또 잊지 않고 찾아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대구 최영아님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 부산의 은하수는님은요, 흐린 날씨에요. 높은 습도, 기분은 좀 별로지만 하루 마무리를 아인에서 맑게 하면 참 좋아요. 네, 뽀송뽀송하게 저녁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북동의 배용주님, 함께 가는 길이 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담아주셨고, 인천 도건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석입니다. 명곡 많이 들려주세요. 즐겁게 쉬시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방송 반갑고요. 비가 올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더워요. 전북 부안의 이장아님도 네, 소식과 함께 찾아주셨고, 또 대구는 너무 덥습니다. 대구 나팔꽃님도, 비가 안 내린다니 비가 좀 오면 좋은데요. 그죠? 나팔꽃님, 대구 계신 분들은 비를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내일이 초복이네요. 모두들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길 바라고 건강 잘 챙겨야 될 듯합니다. 더우니까 기운이 없네요. 잘 챙겨서 드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나팔꽃님. 네, 노래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방현재님께서 명국한의 아리조나 카우보이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진 노래는 우리 이승재님의 따님, 따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신 서영춘의 서울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와 함께 듣는 아름다운 인생. 진행자님 목소리는 언제나 비타민 같아요. 오늘은 엄마 아빠와 동탄 신리천 카페거리에 있는 이모가 운영하는 족발집에 와 있습니다. 이모는 화가세요. 그림 감상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청취하려고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연차라서 쉴 겸 동탄에 놀러 왔죠. 오늘은 엄마 아빠 큰 이모네 식구들과 함께 재밌게 듣겠습니다. 노래도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서영춘의 서울구경까지 청해 주셨어요. 명국한 서영춘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0: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
1: 그리운 그 시절의 코미디언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 땅따리 이기동, 송해 등등 많이 생각나네요. 인천왕 애청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검은 구름이 짙게 깔린 오후 하늘을 보며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상이 억수 같은 장대비를 쏟아부은 하루였습니다. 인천에는 비가 많이 내렸어요. 아이님들 장마로 인한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비 피해 없도록 잘 둘러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변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민호님 오셨네요. 우리 애청자분들 살아가는 이야기 또 신청곡 노래 듣다가 출근 도장 꼭 찍고 갑니다. 민호올림 고맙습니다. 또 수원의 임순자님도 함께해 주셨고요. 사마상훈 우리 1133번 드라이버 우리 박장성 기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셨어요? 7월에 늦장마로 고온 고습에 찌는 무더위 속에서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이 시간도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오늘도 수고하시는 여러 운전기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이 노래를 신청해봅니다. 오기택의 우중의 여인을 부탁드리고요. 애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진행을 해주시는 우리 진행자님도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제작진님들도 네, 챙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박장성 기사님 청해주신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안전운행 손님들 잘 모셔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윤용강 기사님의 같은 버스 기사님이십니다. 이미자의 비에 젖은 여인 청해주셨고요. 성북동의 배용준님도 오늘 이미자의 모정을 청해주셨는데 오늘은 이미자의 비에 젖은 여인으로 이렇게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은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우리 손대식님이 소식 주셨고요. 또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우리 부산에 계신 들꽃님은 복다리 음식하셨대요. 찹쌀을 좋아해요. 삼배보자기에 찹쌀을 따로 넣어서 많이 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네, 많이 먹고 힘내라고 고맙습니다. 좋은 일 가까이 행복은 마음 가까이에 좋은 마음은 나눌수록 커지고 따뜻한 기억은 오래 머물죠. 오늘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동행 함께라서 행복하시다고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잘 하시고요. 사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창성님 부산에 계시죠?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제가 올봄 등산 후에 찍었던 산행 사진이에요. 금오산에 올랐었어요. 어제 저희가 금옥산 말씀드렸죠. 와 멋있네요. 이 정상에서 찍은 사진은 누가 다 찍어도 다 멋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서 정상의 목표를 달성하신 거잖아요. 뭔가 뿌듯한 그런 인상들이 사진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대구 북구 주수님께서 오늘은 바람은 많이 불어도 역시나 찜통더위예요. 모두 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덥다 덥다 하다 보니 금쪽 같은 세월이 순식간에 7월도 벌써 중반이 지나갔습니다. 함께 아인과 함께 두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늘 네, 밝고 기분 좋으신 우리 주수님 고맙습니다. 벌써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발하고 재미있는 상상력을 뽐내는 예가요 101장 네, 한번 네, 여러분들 멋진 글솜씨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산에 계신 금채원 기사님께서 아드님하고 복다린 음식 드시려고 한대요. 몸보심할 겁니다. 벌써 초복이라니 빨리 가는 세월에 또 멍하니 있다가 놀랐습니다. 덧붙여 주셨네요.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청해 주신 하춘화의 두 줄기 가로수 전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 요첩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행해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소원으로 돌려 키워서 거기에 마음이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더운 마음에 한번 신청해 봅니다. 김추자의 눈이 내리네. 부산의 개나리님께서 아주 역발상의 훌륭한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진짜 좀 시원한 것 같아요. 프랑스의 샹송이죠. 프랑스가 샹송 가서 아다모의 돈보레네주였습니다. 우리가 장난 삼아서 돈 벌어나주 뭐 이렇게 막 부르고 그랬던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옛날에 저 팝송들이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팝송 나오면 한글로 받아 적어가지고 예, 받아 적어서 막 따라 부르고 외우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저희 땐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예가요 101장으로 또 즐거운 시간을 계속 이어가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기발하고 재치 있는 여러분들의 글솜씨를 많이들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예가요 101장 문을 열어볼까요? 지금 시간은 8시 4분 2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옛가요 백일장.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글솜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뽐내보는 시간, 옛가요 백일장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옛가요 백일장에서는 주어진 시제에 맞춰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말이 안 돼도 괜찮으니까요. 기발하고 재밌게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시제를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요즘처럼 습하고 더운 여름철에는 장염 또는 식중독의 위험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장염이나 식중독의 경우에는 일상 속의 작은 생활 수칙들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주 손을 씻기,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서 먹기, 그리고 또 하나 물은 끓여서 마시기, 이 정도입니다. 이처럼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옛가요 백일장 오늘의 시제는 예방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천천히 글 쓰시라고 노래 세 곡 들려드릴게요. 여유 있으시죠? 세 곡이면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오늘의 옛가요 백일장 시제는 예방입니다.

성숙한 척신 여인의 뻔인 것 이름조차

0: 한 돌이 짓밟 피운나 거짓인세 마음마저 썩는 것이 인생의 돌이면
1: 오빠 저 창문 좀 열어줘요
2: 홍도야 네가 또 형철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병이 났느냐 다 잊어버려라
1: 오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비웃고 천한 기생이라고 욕을 해도 그냥 반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2: 그런 사람이 왜 부잣집 교수에게 장가를 들었느냐 말이다
1: 아니에요 오빠 세월이 가면 다 아실 거예요 그이는 꼭 제품에 돌아오실 거예요

홍도야, 이 불쌍한 것은 오빠야 학비를 대느라고 그 모진 고생을 했지. 응, 홍도야. 이제는 안심해라. 그리고 하루빨리 병이 나아서 새로운 광명이를 이 오빠와 같이 걸어가자꾸나. 응, 홍도야.

아름다운 인생에서 함께하는 옛가요 101장입니다. 지금 노래 들으시면서 열심히들 작품들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감사 인사드리고요. 들으신 노래 신청곡으로 쭉 전해드렸습니다. 진박남의 망향의 탱고는 비가 많이 내린다는 과천에 계신 손대식님, 또 부산의 들꽃님이 청해 주신 이화자의 화류춘몽, 그리고 전북 부안에서 이자은님께서 이타원님의 신청곡이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김영준의 홍도야 울지 마라까지 쭉 전해드렸습니다. 보내주신 이행시 몇 작품만 소개하고 또 노래 좀 들을게요. 예산일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입니다. 방금 이행시에서 장원으로 뽑혔습니다. 서울의 서민아님. 오, 미래에서 오셨나요? 예견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기치 못한 아픔이 찾아오기 전에 방심하지 말고 미리미리 건강 챙기세요. 예, 건강은 네, 챙기는 거는 유비무한. 네, 100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김성복님께서 예, 예단 없이 마음만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방은 작고 가난해도 마음만은 행복합니다. 아, 예전에는 진짜 숟가락 하나만 네, 들고 그냥 골로 하나 들고 결혼식들 하시고 그러셨죠. 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구 최영아님, 예,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방송 방방곡곡으로 소문났죠. 아름다운 인생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옛가요 101장 시제가 예방입니다. 예방. 많은 분들 계속해서 작품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분들은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옛가요 101장 오늘의 시제는 예방입니다.

수원의 임순자님의 신청곡 배호의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고요. 또 대구 최영아님의 신청곡 이어졌습니다. 박희선의 후암동 비탈길이었습니다. 예가요 101장 이행시 오늘 예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경비 업무를 하시는 그 뒷번호 0739 쓰시죠. 예, 예사롭지 않네요. 바람 부는 모양새를 보니 방, 방방곡곡 비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기를. 이렇게 역시 본업이 또 경비일이시니까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는군요.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진짜 많이 준비하시고 예방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예, 예약된 시간대로 방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유상욱님께서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벌써 2부가 이렇게 3부가 벌써 마무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부였으면 좋겠는데 3부네요 벌써. 잠시 후 4부가 되면 예가의 백일장 장원 급제하신 분도 선정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작품도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은하수님의 신청곡으로 3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니걸스입니다. 김포공항.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힘쓰고 보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회상도 새롭고 우리 세계가 새로울 것인바.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을 근본으로 하여 큰 공심을 가지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느니라.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갈 길을 물어보네. 사모 친구 모 형제 다정한 내 친구들 내 이름 다 있겠네. 까마득이 좋겠는데 아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열렸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의 신청곡이에요. 배성의 망향 함께 들으셨습니다. 3부에서 함께해 주신 백일장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드리는 말씀인데 많은 분들께 좀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창고가 좀 작아서 선물을 많이 못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글들 조금 둘러보고 장원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있던 날 방방 뛰며 무서워했던 불주사의 추억이 반소매 입을 때마다 보이는 그리워지는 국민학교 시절이에요. 대구 북구에서 서화정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성군 육아업의 김광혜님, 예로부터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더니 방귀를 자주 끼는 그것까지 닮다니. 네. 어디 가겠습니까? 네. 물려받은 걸요. 우리 엘살바도르에서 강태용님도 주셨어요. 예술은 세상의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방풍이 되는 징검다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멀리서도 또 참여를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사롭지 않네. 날씨가 그렇지만 옛가요를 방방곡곡에서 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주순이님. 또 예전에 어머님께서 정성들여 만들어오는 음식은 시간이 지나서 식어도 방금 만든 것처럼 따뜻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지구상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으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산의 산여울님. 음식의 추억이 배어있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특히나 집밥 또 어머님의 솜씨가 담겨져 있는 음식은 특히나 더 그렇죠. 개인택시 부산 개인택시 금정기사님, 예 똑똑똑 방문을 두드린 것은 여기 애간장을 다 녹이며 심금을 울리는 노래 실력뿐 아니라 우리들 가슴까지 울리게 만드는 기타 솜씨를 가진 이동우님이 계신 곳 맞죠. 네 맞습니다. 내일 통기타 라이브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소개했습니다. 예쁜 미모를 가진 저는 방부제처럼 나이가 들어도 늘 동안으로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경기도 수원에서 김지연님. 아우 네 자기를 가꾼다는 건 좋은 거죠. 네 또 타고난 또 미모나 그 노화가 좀 더디게 되는 에이징 커브가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예순을 넘기니 방향이 조금씩 보이네요. 대구의 윤형주님. 성북동 배영주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아인방송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을. 아인에 온 것이 너무나 뿌듯합니다. 방콕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 답답하고 지루했는데 아인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옛노래 들으니 세상 살 것 같아요. 성북동의 배영주님은 진짜 저희 왕의 청자인지 찐이 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방엔 옛날 노래도 듣고 아름다운 인생도 듣고 싶어서 방송국에 왔습니다. 와도 되나요? 아, 그럼요. 김영부님 언제나 오셔도 됩니다. 늘 열려 있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한 분 더 소개할까요? 또 있어요. 예, 경남 화양에서 예감님께서 예전부터 참는 게 익숙해서 꾹꾹 누르고 살았는데 방금 또 서운했던 게 밀려오네요. 예, 이렇게 또 화양에서 예감님도 찾아주셨고요. 네, 모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장급제 두 분을 선정해야지 되는데 오늘 멋진 작품을 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네, 백미의 글솜씨를 보내주신 두 분이십니다. 자, 대구 달성군의 김광회님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경비 업무라고 밝혀주신 0739 쓰시는 네, 우리 애청자님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살고 계신
김광회님, 네, 김광회님이십니다. 그리고 뒷번호 0739를 쓰시는 경비 업무 하시는 애청자님 두 분께 장훈 급제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두 분께서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노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들을 노래는요, 인천 왕 애청자님이 청해 주신 펄 시스터즈가 노래하는 비 라페오자라는 이태리 깐소네지요. 그리고 대구 주수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들고양이의 마음 약해서.

산레모가요제 입상곡에 짜라라 짜짜짜까지 아인 아니면 들을 수 없죠. 최고입니다. 이 또 팝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대구 북구의 윤형주님께서 바로 음악 들으시면서 글을 주셨습니다. 아, 예, 맞아요.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네. 우리 그 원음방송 특히나 아름다운 인생을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으신 전주 개인택시 조형철 기사님께서 오늘도 일찍부터 사연을 주셨는데 전문가들은 올해가 60년 만에 오는 후텁지근한 최고 고온이 될 거라고 경고하면서 우리 몸에 미세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고온에는 차가운 물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전국의 애청자님들 모든 무탈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에보니스의 정든배를 신청합니다. 신청곡과 함께 사연 주셨고요. 지금 인증샷을 몇 장을 보내주셨는데 지인분들한테 전주 97.9MHz거든요. 그걸 일일이 보내셔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인생 청취하라고 홍보를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영철 기사님 고맙고요. 또 대구 달봉이 알비님도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 키보이스의 정든배 부탁합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해주셨는데 오늘은 안 들어봤던 버전 에보니스의 정든배를 한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도친 장미님의 신청곡 최무령의 단둘이 가봤으면 이어집니다.

0: 경남 하양에서 예감님이 초하루 날 갓바위 다녀왔다고 사진과 함께 사연 주셨는데 갓바위가 있는 팔공산에 살고 계신 대구 팔공산 자랑님께서 또 들어오셨어요. 오늘 방송 잘 듣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7시에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가 밤새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비 피해 없도록 한 번 더 주의 살펴보시고요. 네, 뽀송뽀송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의 우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강남 서풍구님이 청해 주셨고요. 이 노래로 저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내 지 못한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해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개발이라고 하나니라. 그러므로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심전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일이 결코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이나 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혼자 방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버린 엉성한 몸가짐과 거친 말투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결국 무의식 중에 쓱 튀어나오곤 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숨기려 해도 평소의 내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법이죠. 이렇게 타인을 향한 진정한 예의와 존중은 과연 어디서부터 준비되고 시작되는 걸까요?

이론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김희진의 일상수행의 요법 듣고 왔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반복하던 사소한 몸가짐은요. 그것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결국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곤 합니다. 꽁꽁 숨겨두었다고 생각한 평소의 내 모습이 결정적인 순간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셈이죠.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6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나 준비가 없는 일은 분망하고 질서가 맞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예의시련이 먼저 연마와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혼자 있는 때 방심하고 몸을 함부로 가지면 남이 있는 때에도 그 습관이 나오게 되나니 옛 성현의 말씀에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하신 것은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곧 둘 아닌 까닭이니 예를 행하는 이에 먼저 주의할 바이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속에 밴 안 좋은 습관은 고치기도 참 쉽지 않을 뿐더러 중요한 자리나 남들 앞에서도 종종 튀어나와 우리를 무척 당황스럽고 곤란하게 만들곤 하죠. 마음의 준비와 연습이 없는 행동은 늘 서툴고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곳에 혼자 머무는 순간에도 늘 마음을 단정하게 챙기고 준비해야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마주하더라도 진심 어린 바른 예의를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107장 저허공의 밝은 달은, 성가 120장 무력 충만 이 세상에, 성가 125장 한 기운 한 마음을.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이 차곡차곡 모여서 한 사람의 거대한 인생이 되듯이 매일 반복되는 작고 사소한 행동과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와 예의를 만들어냅니다. 혼자 방에 있을 때 무심코 손톱을 뜯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꼼지락거리며 손톱을 뜯고 나고, 혼자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며 편하게 먹는 사람은 남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무의식 중에 소리를 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결례를 범하곤 하죠. 참 무서운 건 이런 부끄러운 실수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방심하고 몸을 함부로 가시다 보니 어느새 나쁜 버릇이 온몸에 단단히 배어버렸기 때문일 텐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다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는 이는 그 고결한 태도가 좋은 습관으로 몸에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굳이 애써 꾸미지 않아도 남들 앞에 섰을 때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품격과 격식이 묻어나오게 되죠. 결국 나를 빛내는 예의의 실현은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나의 일상 속에서부터 이미 준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낙원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이응준 교무의 선물, 조 로스트로퍼의 길에서 당신을 만나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나 준비가 없는 일은 분망하고 질서가 맞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예의시련이 먼저 연마와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혼자 있는 때에 방심하고 몸을 함부로 가지면 남이 있는 때에도 그 습관이 나오게 되나니, 옛 성현의 말씀에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하신 것은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곧 둘 아닌 까닭이니 예를 행하는 이에 먼저 주의할 바이니라. 혼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배워버린 나쁜 버릇은요, 중요한 자리나 남들 앞에서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애써봐도 결국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풀어지기 쉬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도 늘 마음을 맑게 가다듬고 몸가짐을 바르게 정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마주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온전한 예의를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곧 둘이 아니다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의 내 모습이 결국 세상 속 내 모습과 맞닿아 있음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늘 마음의 연마와 준비에 정성을 다하는 단단한 발걸음으로 내 삶의 매 순간을 바르고 향기로운 예의로 채워가는 지혜로운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이수진의 마음소 길들이기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일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지 않았다면, 약불주로서 석가불하면 시무 법신지연요. 법신이 드러날 수가 없다. 법신부로 진리를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름으로 인해서 내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그 법신을 체온으로 해서, 다시 말해 바탕으로 근원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법문이 쏟아졌고 많은 종파가 세워졌느냐. 따라서 아울러서 대종사님이 나오지 않았다면, 병불성의 대종사, 내무원리지게 하라, 이런 싸그 진리가 열리질 않을 것이다. 둥근 이론의 진리가 열리지를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을 통해서 법신부로의 진리를 우리가 알았고, 대종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둥근 진리를 알게 됐다. 이런 글을 이제 그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총부 군회를 이렇게 이제 소유하면서 남은 집 하나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제 제법 커요. 그때 이제 가을쯤 됐는데, 마치 이제 연필이 써갖고 이런 사과 진리를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다가 이제 어떤 글을 썼냐. 이것은 우주의 참 이치요. 이건 우주의 참된 이치다. 또한 내 성품의 참 근본이다. 또한 모든 부처님의 참된 어머니여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둥근 진리 자리가 있다, 이런 자리가. 그리고 내 성품의 그런 자리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다시 말해 성품이 내 것이 아니다 말이죠. 내 안에서만 있다 하면은 깨달음이 없는 그 마음은 미혹한 마음이 되고 말이죠. 그러나 그 근원은 이론의 진리의 근원을 했기 때문에 내 성품도 이론같이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는 불모, 부처님 어머니예요. 모든 성현들이 결국은 이론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거기에 근원을 둠으로 해서 성자가 된 것이지, 아무나 성자가 되는 건 아니다. 어떤 제도나 상황에 의해서 성자를 이렇게 받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심을 이룬 사의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근원을 두고 그거를 어미 삼았을 때 비로소 참된 진불이 되고 진성이 되고 그야말로 진리가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부처, 참부처, 진불, 또 진성, 진리. 그러니까 진리와 진불과 진성과 진불이 결국 하나죠. 그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랬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무술련, 그러니까 원기 103년이죠. 이게 경자, 신축. 지금 이제 얘가 103년, 4년, 5년, 6년. 지금 신축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무술련 여름 5월 달에 여유거어 초서제의 이웃이죠. 제가 이제 초서제, 그러니까 이 초는 그 땔나무라, 나무라 그 뜻이고, 이 안에 농막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순수한 곳이다 그 말이죠. 때묻지 않고 맑고 밝은 그곳의 이웃실에서 이 연꽃 일어나는, 피어나는 그 방이다, 그 집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로원의 그 꾸밈이 없는 그런 곳, 그 이웃을 제가 거처하는 곳에서 내사 일꾼 집을, 예? 한 건의 글을 짓게 됐다. 여하여라 아래와 같다. 그런 글을 지었는데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적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이론상의 진리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법 무학기 원물이 물 각이 없는 원물. 그러니까 이 둥근 진리는 어디 각이 있습니까? 사실 뿔을 난 것이 없거든요. 여기도 뿔 나고 여기도 뿔 나고 뿔 난 게 없거든요. 그래야 또 둥근은 물인 거예요. 둥근은 진리가 된다. 각이 지고 즉 뿔이 나고 그러면 원물이 될 수가 없죠. 원물이 유전의 차하니 애월하지 여기 있다. 있다 분명히 여기 있다. 삭천세의 극만세하고 천세를 소급해서 만세에 뻗지르고 또 자조겁이 지 멸겁도록 겁이 시작됨으로부터 그 겁이 멸하는 데까지 영생 영겁하다고 말이죠. 영생토록 무유소폐의 명명 오연하고 조금도 가리운 바가 없어요. 막은 바도 없고 막힌 바도 없고 가리운 바도 없고 그야말로 무장무이하다고 그러잖아요. 막힘도 없고 또한 가리운 것도 없는 그 자리. 그 길이 밝고 밝았다 길이 드러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못 봐서 그러지 못 느껴서 그러지 지금 진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주 전체에 다 드러나 있다. 조금도 숨긴 바가 없다고. 무유유탁이 여여 영징자라. 조금도 흐린 바가 없어. 더러운 바가 없단 말이죠. 흐리거나 더럽거나 그런 바가 없이 길이 밝아. 길이 밝아. 지청이죠. 지청. 지극히 밝은 자리다. 소위 사물은 선우주의 무소시하고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우주보다 먼저 했을 때 시작한 바가 없다. 우주보다 먼저 했어요. 먼저 했어요. 그렇지만 시작한 말은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원상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종입니까? 시종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도 없고 종도 없는 데 아니에요. 또 후공군이 무유종하여 건곤보다 뒤에 설사 마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끝나는 바가 없다. 건곤보다 뒤에 이 천지가 다 없어진 뒤에라고 할지라도 이 진리 이곳은 맞춰지지 않아요. 끝나질 않는다. 무소불이여 시방하고 시방세계에 두루하지 아니한 바가 없어. 시방세계 다 높고 뭐 말할 수도 없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우주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못해요. 그래 우주 끝이 어디예요? 어디가 끝입니까? 시작은 어디고 우주가 끝이 어디고 무유불원어 대령하며 그래서 크게 신령함을 갈무리지 아니한 바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데가 지금 그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그 하나하나 키워내고 그런 것이 얼마나 신령하냐. 가령 여기에 사과 씨가 하나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할 때 사과 씨를 한번 짜게 보죠. 거기에 무슨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꽃이 있고 사과가 있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과 씨가 땅에 심어지면은 그 사과가 열리도록 다 제공을 해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공을 해줘. 그 신뢰감이 있다고 할 때. 그게 대령이에요, 그게. 물고 무소 부려노 조화고. 조화를 부리지 않으면 막 어디가 있냐. 조화를 부르죠. 그야말로 조물주죠, 조물주. 내가 나를 만드는 조물주라고 할 수 있듯이 우주를 만들어내는 조물주가 진리다. 법심 이론상의 진리다. 그래서 그 조화에 의해서 우주 전체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무유불비어 중매하라. 그래서 묻 묘함이 갖추지 아니한 바가 없더라. 그야말로 오묘하죠. 그 만물 하나하나 키워내고 꽃 피워내고 하는 것이 그 진리의 조화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춘생 하장 추 추렴이라고도 하면 추수 동장 이걸 반복한다.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다 갈무려진다. 그랬다가 다음에 또 봄이 오면 이와 같은 일을 해. 이것이 진리의 오묘함이다. 연의 사물에 이 물건이라는 것은 본무둥미하고 본래 머리 꼬리 없어. 어디가 꼬리 어디가 머리냐. 또 원무흡에 가면 뭐 검고 흰 것이 되어 있어요. 검다 희다 할 수가 없어요. 아 현상으로 보면 검은 것이 있으면 흰 것도 있고 붉은 것이 있으면 노란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진리자 때는 없습니다. 무유대사고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다. 대비가 없네. 또 원룸에 감하고 받고 얻은 것도 없어. 그 자리가 뭐 어디는 받고 어디 얻느냐. 그림자도 원무 동요하면 또 어떻게 확 바쁘게 움직인다거나 또 고요하다거나 이 자체도 없어요. 어디가 동하는 것이고 어디가 정하는 것이냐. 아니 무동무정이죠. 그게 성무 서리하며 또한 지실로 가고는 없다.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오고 어디를 왔다 어디를 가냐. 그 자체는 거래가 끊어진 거예요. 실무 생사야 실질적으로 생사도 없다. 거래가 없으니 생사도 없죠. 생사가 없으면 거래도 된 없다. 감불 부어 명자해라. 그래서 감이 이름 글자 붙일 수도 없다. 상모 붙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 이런 상은 바로 진리의 사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이런 상이니까 이 상 자체가 모양 아닙니까? 모양 나타나는 거 모양 이것도 사실 없다. 무석자리다. 무명자리고 무자자리고 글자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마 여의도 광장에 예를 들어서 뭐 천만 명이 모였다 그럴 경우 자기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아 하면은 자기 이름 부른다고 분명 할 거예요. 에이 여기 있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지만은 진리 자체에서 이름 찾아봐라. 홍길동 이름 찾아봐라. 없어요. 그러므로 난견기 상모지색 상모 색깔 즉 다자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없다. 볼 수가 없다. 어떻게 그 자리를 색깔로 어떻게 보냐. 또 난청기 서름지향 그 말을 한 것에 울려 다시 말해 그 말 자체를 진리가 하는 말씀을 들었다. 없다고 말이죠.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노라. 하늘에서 뭔 말씀을 들었노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이 어떻게 말을 하며 진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그건 속단을 잃은 아니지만 자기 내면의 어떤 소리인지도 말씀인지도 혹 모르겠다 하는 생각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짐궐 유무지 여부라. 있는 것이 없는 것인가 이거.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자리라고 말이죠. 사과의 위아와 이혹무야. 그래서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있다고 해야 하냐 아니면 없다고 해야 하냐. 도저히 그 자리를 가늠을 할 수가 없죠. 있다고 하다니 없고 없다고 하다니 있고 여미지기 소이로다. 이 여자는 이게 나의 자인데요. 이게 조금 오자가 났네요. 나는 그 까닭을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상모도 없고 무슨 밝고 밝은 것도 없고 어두운 것도 없고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등등 이러한 것인데 있다고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그 이유를 내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연이라 그렇지만 참을 지죠. 이 물건 가운데 강연이 말해서 강명할 물이라고 했습니다. 강연이 말해서 이 가운데에는 능개비여 무궁지 복락과 무량지 지화. 무궁한 복락이 갈만 있고 무량한 지혜가 분명히 갖춰 있다고 말이죠. 원래 갇혀 있는 자리예요. 갇혀 있는 자리.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해 작복 이건 아니다. 닦아가지고 맑혀진 그 지혜, 지어가지고 받는 그 복 이건 아니다 말이죠.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이 진리 가운데는 무궁한 복락과 무량한 지혜가 그대로 다 갖춰 있어요. 그야말로 무무여죠. 모자란다거나 남음이 없이 꽉 짜고 있다. 갖춰 있다. 무측지 묘류와 칭찬할 수 없는 묘한 이치가 있어. 분명히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치가 있다. 무딘지 좋아. 또 짐작할 수 있는 조화도 분명히 있더라. 짐작으로 가늠 잡아서 이건 공부가 아니죠. 무용지 보물이라. 쓸 수 없는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 그런 보물이 그대로 갖춰 있다. 고로 원이 공부지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우리들로서 필기 실상이체니 반드시 그 실상의체를 알아야 한다. 깨쳐야 한다. 수위 고리하면 그래서 그 위치를 말하자면 실상의 그 자리를 말을 하자면 그 위치를 말을 하자면 일월 극허지 위요 첫째 지극히 텅 빈 자리다. 2월 극무지 지극히 없는 자리다. 3월 극경지 지극히 고요한 자리다. 4월 극멸지 지극히 소멸된 생멸이 없는 그 자리다. 시 허무 정멸지 사유하라. 이것을 텅 비었다, 없다, 고요하다, 소멸됐다 하는 이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이런 폐지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602이라 오직 공일 뿐이에요. 공일. 그 자리는 공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뭐 지혜니 뭐니 다 갖춰 있다가 하지만은 결국 그 근원체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공일 뿐이다. 오직 공짜리 아닙니다. 공내 무별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 안에 다른 공이 없어. 공거의 공. 공의 무영공이라 공밖에 다른 공도 없더라. 그러니까 대포무의하고 세인무의라 그러잖아요. 크게는 바깥이 없고 가늘게는 그 안이 없다. 공 속에 무슨 공이 따로 있고 공 안에 또 공이 있냐. 공 밖에 또 공이 있냐. 아니다. 오직 공일 뿐이다. 공일 따릅니다. 여차인율 이와 같은 이유로 차상설 사주지 위하면 이 네 가지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이야기하자면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극히 지극히 텅 비었다는 것은 이 허 이성지 체온이요. 진리와 성품이 비었다. 저 이론상의 진리 자체도 비었고 내 성품 자체도 비었다. 그러니까 하지만 성의가 해공입니다. 성품과 결국은 진리가 함께 핀 거예요.
2: 잠시 전화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 21시 45분을 기해 인천 광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 21시 45분을 기해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혹시 느릅나무도 있고 한다 갈지라도 그걸 근원체를 본다 하면은 결국은 없다. 천지가 없는데 어떻게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 극경에서는 지극히 고요하다는 것은 위정이정신념지 벌레라. 벌레가 없는 거예요. 식심이든 정심이든 간에 본래 자체가 없다. 생각 자체가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벌레를 닦아야 한다. 벌레를 없애야 한다. 없는데 어떻게 닦아요? 그래서 근원처에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하면은 쉬워진다. 그 말, 다시 말해 끝을 보고 공부를 하니까 어렵지. 근원처에 귀원, 근원에 돌아와서 공부를 하면 쉬워진다. 왜? 없기 때문에. 극멸하자는 이 생멸, 이 멸, 이 멸 생사지 했다. 생사했다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이제 그랬다고 그러죠. 한 스님이 이제 동자를 데리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그 제자들어 여기 앉아봐라. 그래서 앉으니까 혹시 사람이 죽을 때 반드시 누워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느냐? 아, 있죠. 되게 이렇게 누워서 죽습니다. 그럼 엎어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아, 혹시 엎어서 죽기도 하죠. 그러면 앉아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아, 있죠. 앉아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서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예, 아, 서서 죽은 사람 있지요.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서서 죽은 사람이 있더냐? 그건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야지 하고 이제 거꾸로 서서 열발을 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서서 죽는다고 해서 생사해탈을 완전 잃었다고 중국에 가면 그럴 수도 있다.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9장 5절.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잠시 재난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 22시 20분을 기해 경기 김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 22시 20분을 기해 경기 김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천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잠시 재난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 22시 40분을 기해 서울시 목감천 수위 상승에 따라 홍수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2시 40분을 기해 서울시 목감천 수위 상승에 따라 홍수주의보를 발령합니다. 목감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와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또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엔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0: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1: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상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니.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밝은 소리 밝은 세상 훈훈한 이야기
3: WBS
2: 원음방송
4: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만일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형상을 가히 볼 수 없다고 하며 성품은 언어가 끊어졌으므로 말로 가히 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니 이에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공굴리지 아니하고도 능히 보며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가히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라고 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으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소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과 착심이 많을수록 그 영식이 높이 솟지 못하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나니 마치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욕심과 착심이 없을수록 그 정신이 높이 솟아서 선도에 수생하게 되나니 마치 맑고 가벼운 것이 높이 오르는 것 같나니라.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부귀와 권세에 끌리지 말고 오직 의식주 생활에 자기의 분수를 지켜서 본심을 잃지 아니하여야 어떠한 난세를 당할지라도 위험한 일이 없을 것이요. 따라서 천지에 좋은 운을 먼저 받으리라. 대정경 인도품 53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안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21장 법문입니다.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시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가 자기의 그름 잘 살피는 이가 참으로 눈 밝으니요 어떠한 사람이 귀가 밝은가 알뜰한 충고 잘 듣는 이가 세상에 참으로 귀 밝은이니라 원불교 정산 종사 법어 법품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락을 구하기에 힘을 쓰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참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을 쓰면서 제도 사업에도 힘을 쓰라 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13장 법문입니다.

태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묘한 진리를 깨치려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하고자 함이니 만일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쓸데없는 일이니 법신불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시키어 말해주리라. 첫째는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를 삼을 것이요. 둘째는 일상생활에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해 나아가는 표본을 삼을 것이며 셋째는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대상을 삼을 것이니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마치 부모의 사진같이 숭배될 것이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올 7월엔 초복과 중복이 들어있고 소서와 대서도 들어있네요. 더위와 관련한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초복인데요. 수박이라도 나눠 먹으며 습하고 무더운 기운 잘 다스렸으면 합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려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습니다.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다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자비행 4절입니다. 한 제자 마음이 틀어져서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방에 누워있을 때 조실에 진지상을 올리니 상을 물리치시며 그 사람이 먹어야 내가 먹는다 하시고 기어코 권해서 그로 하여금 먹게 하시며 주위 사람에게는 미워하지 말고 쉴 자리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시며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내시었다.

수행이 부족한 제자일지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깊고 큰 마음. 스승님의 마음에 묵직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바흐의 류트 모음곡 2단조, 바흐 작품 번호 996 가운데 알르망도와 사라방드 들려드립니다. 안드레 세고비아의 기타 연주, 배경으로 인사드릴게요. 성지의 아침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왜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5: 이거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3: 아니에요!
6: 한 제자 한문 지식만을 중히 여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은 원래 문자 여하의 메인 것이 아니니 그대는 이제 그 생각을 놓으라. 앞으로는 모든 경전을 일반 대중이 두루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편찬해야 할 것이며, 우리 말로 편찬된 경전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번역하고 배우는 날이 멀지 아니할 것이니 그대는 어려운 한문만 숭상하지 말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정이 많은 사람은 너그럽고 푸근해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의리가 있는 사람은 늘 바르고 믿음직해서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정이 없는 사람은 속이 좁고 야박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의리가 없는 사람은 배은망덕을 해서 상대방에게 해로움을 주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정과 의리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늘 정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사은 사요는 인생의 요도요, 사막 팔조는 공부의 요도인 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에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제7장 4대 강령. 4대 강령은 곧 정각 정행, 지은 보은, 불법 활용, 모아 봉공이니. 정각 정행은 일원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재받아서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을 작용할 때 불편불이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지은 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내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불법 활용은 재례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 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모아 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 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니라. 제3수행편. 제1장 일상수행의 요법.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원불교 정전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4대 강령 일상 수행의 요법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78장 일상 수행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대성경 본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칩 또 여쭙기를 일원상을 모시고 죄복의 출처를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 인지가 발달된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히 적합할 일이오나 어느 세상을 물러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오니 어리석은 대중에게 신심을 넣어주는 데에는 불상을 모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신불 사은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자상히 설명하여 주면 알기도 쉽고 믿기도 쉬울 줄로 생각하는 바이나 불상이 아니면 신심이 나지 않는 사람은 불상을 모신 곳에서 제도를 받아도 또한 좋을 것이니 그러한다면 불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 있고 일원상을 믿는 사람도 제도할 수가 있지 아니하겠는가. 11. 또 여쭙기를 일원상과 서가모니 불과의 관계는 어떠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은 곧 모든 진리의 근원이요 서가모니 불은 이 진리를 깨치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시니 비록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발견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다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활용되지 못할 것이요 비록 서가모니 불이 이 세상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일원상의 진리가 없었다면 서가모니 불이 되실 수도 없고 또는 49년 동안 설법하실 자료도 없을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을 진리의 상징으로 하고 서가모니 불을 본사로 하여 법신여래와 색신여래를 같이 숭배하노라. 그러나 이것은 일원상과 서가모니 불을 구별하여 보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요 만일 구별 없는 진리 자리에서 본다면 일원상과 서가모니 불이 둘이 아님을 또한 알아야 하리라. 12. 한 제자 여쭙기를 불상 숭배와 일원상 숭배의 다른 점은 어떠하옵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 숭배는 부처님의 인격에 국한하여 후래 제자로서 그 부처님을 추모 존숭하는 데 뜻이 있을 뿐이나 일원상 숭배는 그 뜻이 실로 넓고 크나니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보다 우주 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여 모든 제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 만유 전체 가운데 구하게 되며 또는 이를 직접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일원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자는 것이니 그 다른 점이 대개 이러하나니라.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을 숭배하는 것이 교화 발전에 혹 필요가 있기도 하였으나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 사실이니 사람들이 저 불상을 수천 년이나 모셔보았으므로 이제는 점차 그 위력에 대한 각성이 생겨날 것이요 각성이 생겨난다면 무상대도의 이치는 알지 못하고 다만 그 한 방편만 허무하다 하여 믿지 않게 될 것이라. 어찌 발전에 장애가 없을 것이며 또는 존엄하신 불상을 한각 각자의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모시는 사람도 적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유감스럽지 아니하려.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기로 한 것이니라. 14. 또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전 세계 인류가 차차 장년기에 들어 그 직연이 발달되는지라. 모든 사람이 고락경계를 당할 때에는 혹 제복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며 제복에 대한 이해가 있고 보면 그 제복의 근본처를 찾을 것이며 찾고 보면 그 뜻이 드러날 것이요 그 뜻이 드러나고 보면 잘 믿을 것이니 사실로 이해하기 좋은 신앙처를 발견하여 숭배하면 지자와 우자를 막론하고 안심 임명을 얻을 것이며 또는 과거와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불공은 자기가 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식도 신자에 있어서는 다 알아야 할 것이니 그 방법의 강령은 곧 이 교리와 제도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법을 알아 불공을 한 후에 성공을 하는 것도 또한 구분이 있나니 그 일의 형세를 따라서 정성을 계속하여야 성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인연 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복이 빈천되는 것이 다 다생겁내를 왕래하면서 불공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복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법신불 일원상의 이치를 깨치어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며 성공의 기한 구별도 분명하며 죄복의 근원처를 찾아서 불공하므로 무슨 서원이든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불상 한 분만 부처로 모실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법신불 일원상을 숭배하자는 것이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교의품 10장에서 14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몽불교 창작성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은송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 또 묻기를. 영무전 위패가 대종사 이외에는 다 공동위패를 봉안하여 싸우니 그 수많은 선영께 없어 어찌 작은 위패 하나에 공동으로 머무실 수 있사오리까? 답하시기를, 위패를 봉안하는 것은 선영께 없어 그 위패의 상주에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세계에 계시든지 통하여 조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조감하시는 것이야 천리 만리가 무슨 계한이 있으며 천령 만령이 한 곳에 조감하지 못할 것이 무엇 있겠는가? 그런즉 공동위패를 봉안하는 것이 영계에 조금도 창란하지 않나니라. 15. 또 묻기를. 모든 예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심구하는 방법은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심구하는 법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심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심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 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심구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 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즉 혹 예외로 심구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16.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준비가 없는 일은 분망하고 질서가 맞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예의 실현이 먼저 연마와 준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혼자 있는 때에 방심하고 몸을 함부로 가지면 남이 있는 때에도 그 습관이 나오게 되나니 옛 성현의 말씀에 그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 하신 것은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곧 둘 아닌 까닭이니 예를 행하는 이에 먼저 주의할 바이니라. 17.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말로서 사람의 천륜을 끊는 것은 인간의 강상을 파괴하는 큰 죄가 되며 고의로나 또는 무의식 중일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지 못한 말을 함부로 전하여 서로 원망과 원수가 나게 한다면 그 죄가 심히 큰 것이니 방편이나 사실을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말을 잘 연락시켜서 종래에 있던 원망과 원수라도 풀리게 하며 옳은 일에는 상대로 하여금 매양 발심이 나게 하고 그 잘한 일을 추진해 주는 것이 곧 사람의 정신을 향상시키는 참다운 예가 되고 좋은 공덕이 되나니라. 18.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에는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예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예도편 14장과 18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마음송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부 대산종사 교명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원은 곧 하나라는 뜻이니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임을 알자는 것이요 불은 불생불멸 인과 보응의 진리를 깨쳐 소유하는 주인이 되자는 것이요 교훈은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의 가족 하나의 세계를 건설해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가르치고 깨우치자는 것이니라.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로는 사은의 본원이요 열의 불성으로 무생법인이요 대적광전이요 복해원천이요 무진장보고요 삼세제불의 도본이자 천만경전의 근원이니라. 11. 대산종사 공원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공은 텅 비고 고요한 절대자리를 보아서 상대가 끊어진 심경을 갖는 것이요 원은 밝고 뚜렷한 원만 평등한 자리를 보아서 치우치고 모자람이 없는 마음을 아는 것이요 정은 지극히 공정하여 사가 없는 자리를 보아서 사사로움이 없는 행동을 하자는 것이니라. 1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세상을 관찰하심에 천지의 계벽기가 도래했음을 미리 아시고 물질이 계벽되니 정신을 계벽하자는 개교표를 내놓으셨느니라. 천지 계벽이란 하늘과 땅이 열린다는 뜻이니 하늘이 열린다 함은 정신 계벽을 이름이요 땅이 열린다 함은 물질 계벽을 이름이라. 그동안 서양에서는 과학 문명이 주로 발달하고 동양에서는 도덕 문명이 주로 발달했으나 앞으로는 동서양이 다 함께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밖으로는 의식주의 생활을 개선하여 무지와 빈곤과 질병을 물리치는 데 힘써 일생의 신낙원을 건설하고 안으로는 삼악팔조로 마음을 개조하고 사은사유로 세상을 건져서 영생의 심낙원을 건설하는 데 힘써야 하느니라. 13. 대산종사 이어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하늘만 높이던 사상을 땅까지 숭배하게 하시고 아버지만 위하던 사상을 어머니도 같이 위하게 하시며 선비만 숭상하던 정신을 농공상도 아울러 평등하게 하시고 입법자만 숭배하던 정신을 집업자까지 평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차등없이 신봉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의뢰 생활하는 정신을 자력 생활하는 정신으로 불합리한 차별 제도를 지우차별로 돌리셨으며 자기 자녀만 가르치던 정신을 남의 자녀까지 가르치는 정신으로 자기만 잘 살려던 정신을 온 인류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공도주의 정신으로 돌리셨느니라. 1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선후천의 기점을 갑자년 정월 초하루로 잡으셨나니 이때가 바로 천지개벽이 시작된 시점으로 갑자 이전은 선천이요 음시대이고 갑자 이후는 후천이요 양시대라 할 수 있느니라. 과거 음시대는 신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를 지배했으나 돌아오는 양시대는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에서는 과거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철학은 점차 빛을 잃게 될 것이요. 종교도 새 시대 새 세상에 맞는 종교라야 환영을 받게 될 것이며 개첩을 숭배해서 전첩을 숭배로 차별 시대에서 평등 시대로 차차 변화하게 되느니라. 또한 세상의 모든 기운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며 강자가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먼저 받게 될 것이며 개인주의, 가정주의, 국가주의에 머무르던 것이 차차 세계주의로 옮겨지게 되나니 이때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법주가 나와 새 법을 다시 짜야 하므로 대종사께서는 이를 예견하시고 일체 법을 제정하실 때 원만 평등한 일원주의로 법을 내주셨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온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참은 첫째가 누굽니까? 본 이름 뭐죠? 정몽주. 자, 정몽주와 태조 이거 이제 이성계 아들이죠? 이방원. 둘이 그 이제 서로 시 얽은 거 있죠? 그게 뭐라고 하여가예요. 하여가. 자, 하여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방원이가 어떻게 글을 읊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청이 얽어진들 그것들이,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살아보세. 이게 이렇게 이제 노래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이방원이 탁 노래를 하나 했습니다.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거 하여 아닙니까? 이걸 하여가라고. 그러니까 정몽주, 포운이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양한 일편당심 변할 줄 있어요. 대단하죠? 그 시를 듣고는 이방원이가 어쨌습니까? 포운을 죽였죠?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어디서 죽었는가 하면요, 선주교에서 죽였어요. 선주교. 그러면은 왜 이게 이제 선주교가 됐는가 하면요, 지금요 개성 가면은 선주교 있습니다. 개성요, 저 지금 북한 땅이죠. 근데 그 선주교가요 지금 북한에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국보로 지정돼. 그저 죽었습니다. 자, 죽이니까요, 그 선주교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요, 포운이 뭐 이방원이가 칼로 갖고 이제 찔러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죽고 나니까 그게 피가 선조교에 흘렀을 거 아닙니까? 피가 흘렀어요. 자, 피가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나버렸으면 되는데, 아니, 거기서 이제 선조교에서 포운이 죽었는데, 그 포운의 충절이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하늘의 감흥을 받은 거요. 받아가지고요, 그 선조교에서 뭐가 나는가 하면 대나무가 솟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래서 선주교예요. 그래서 선주교. 선주교. 이게 좋은 대나무죠. 이 선주교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 선주교가 되기 전에 그 다리 이름을 뭐라고 하면 선지교 그랬어요. 선지교. 지 땅짓다 써가지고 선지교. 착한 땅이다. 선지교가 포원의 죽음에서 그 핏자국을 따라가지고 그에서 대나무가 솟아버렸거든요. 그 솟아버리니까 그 대나무 솟아버린 그 대나무 흔적을 따라가지고 대나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야, 충신의 피의 흔적이 이 대나무로 변해서 나타났구나. 이래가지고는 그게 뭔가 하면 선주교가 된 거예요. 선주교 아시겠죠? 이게 말 충신의 혈족이에요. 여만 3문 중에서 포운이 이렇게 갖고 돼서 선주교, 그래서 충신의 혈족이어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3문 중에서 야은 이름이 뭡니까? 모르세요? 간단히? 길재. 예. 또 목은 이색. 목은 이색. 이게 이제 여말 3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포운은 거기서 그렇게 죽고, 야은은 어딘가 하면요, 저 고향 김천에서 조금 내려가면 구미 있습니다. 구미에 가면 금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가면은요, 그 산 저 벼락에 이제 바위가 이렇게 촥 있어요. 금호산에. 근데 그 저 중간에 마저 굴이 하나 뚫혔어요. 거기 들어가 버렸어요. 야은이. 나는요, 그걸 처음 가보고, 그 금호산을 제가 가봤거든요. 처음 가보고 나서 저 높은데 어떻게 그 당시에 야은이 말입니다, 거기로 올라갔는가. 그래서 거기서 말입니다, 뭘 했는가 하면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도제를 했어요. 제자들을 키워냈다 이 말이죠. 그 키워낸 제자들이 뭔가 하면요, 조선조의 유학의 새로운 태동을 일으키는 그 밑바탕이 어디가 하면 야은 길재가 말이죠, 금호산에서 제자 양성한 그것이 말이죠, 유학의 성리학의 기초를 거기서 다져주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남학파의 모든 유학은 말이죠, 야은 길재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런 영남학파가
성리학의 영남 학파가 생겼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야언이 이제 얽혀 있는 그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충신의 혈중은요 또 이제 또 그 뒤에 이제 지금 와가지고요. 자 이게 이제 또 다른 예를 제가 이제 하나 듣게요. 이게 이제 혈족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아, 구한 말에요. 민영환 선생. 민영환 선생이에요. 이제 이런 분이 이제 계셨어요. 구한 말에 이제 했는데. 이 양반이요. 아, 판서를 세 개를 했어요. 이제 형조판서, 병조판서, 예조판서. 그 뭐 판서가 지금으로 보면 뭡니까? 장관이죠.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조선조에 판서가 몇 개 있었습니까? 육판서죠. 육판서. 판서가 여섯 번 있었는 거예요. 근데 육판서 중에서 세 판서를 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이제 대단한 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육판서 중에서 삼판서를 하신 분인데. 1905년요. 이제 1905년. 1905년. 11월 17일, 11월 17일, 1905년에, 5년 11월 달이죠. 이제 11월에. 이때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요. 을사 늑약, 을사 늑약, 뭡니까? 예, 한일 합방이죠. 이것이 말이죠. 체결됐다, 이 말이에요. 을사늑약이 체결되니까 판서를 한 양만 아닙니까? 자, 이런 걸 요새요 체받아야 합니다. 참 지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을사늑약이 딱 체결되고 나니까 판서를 세 개를 했던 분이 말입니다. 자기가 책임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느낀 거예요. 느껴갖고 뭔가 하면요 이분이요 11월 달에 자결을 해버렸어요. 자결을 죽었다 이 말이죠. 이 참을 이게 민영환 정말로 그래서 이게 죽고 나니까는 말 이분에게 시호를 내는데 충정공이다. 자 충정공 될 만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이분이 말이죠 그냥 자결을 해버리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자결을 딱 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자결을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뭔가 하면요 을사늑약을 통해갖고 한일합방이 정식으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책임을 자기가 지고 말이죠 자결을 해서 죽었거든요. 그건 충신 아닙니까? 자 이제 근데 이분이 죽을 때 말입니다. 칼로 갖고 이게 자기가 그게 정말로 그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죽고 나니까는요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 자기를 할 때에 옷 입었던 옷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판서의 옷 이거 그대로 다 입었겠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 옷도 좋은 옷 아닙니까? 아 그게 우리도요 이 옷이 제일 좋은 옷입니다. 원불교에서요 그러죠? 제 옷 좋죠? 이거 지금 대나무 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했는데 여기에 말이죠. 그게 그 옷이 말이죠. 피가 막 나가고 흘러갖고 다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옷하고 또 칼했죠. 그때 자기를 할 때 있었던 모든 도구들 있잖아요. 그 도구들을 말이죠. 그 가정에서요. 방 하나에다가 자기 그 아버님의 말이죠. 그 옷들을 쭉 다 보관을 해놨어요. 자, 보관을 해놨어요. 하이 보관을 해놨는데 그 이듬해 그 자기를 했죠. 갖고 집에다가 이제 그건 이제 지금 그게 자기 그 자랑스러운 지금 선조 아닙니까? 그 선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옷을 딱 갖다 보관을 해놨는데 그 보관해놓은 마루 밑에서 대나무
네 가지가 솟아나요. 대나무 넷이 솟아나요. 거기 때문에 솟아나가지고 뭔가 하면요, 여덟 가지를 형성해요. 그러고는 여덟 가지를 형성하고 이파리가, 대나무 이파리가 몇 개가 생기는가 하면요, 45개 대나무 잎이 딱 달렸어요. 마루텀에서 솟아나가지고 대나무가. 그러고는 네 가지가 해서 여덟 가지가 되고 이게 다섯 개가 달렸다 이 말이죠. 대나무 잎이 달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자, 이런 지금 기적이 딱 일어났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딱 뭐라는 거냐면요, 이 대나무 잎이 45개라고 그랬죠. 이 양반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연세가 얼마인가 하면 45세예요. 45세. 그러니까 45세니까 이 잎이 말입니다. 45세니까 자기 나이만큼 달렸어요. 그리고 그 대나무 잎이 뭔가 하면 충신이 자기의 마음을 저렇게 표현해가지고 저렇게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충신의 혈죽. 이런 이 기적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이 다 바로 뭐냐? 심고에 감흥되는 이치의 하나의 나타남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심고에 감흥되는 이치를 설명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요, 저는요, 이제 이것도 이제 이런 사실도 중요하지만도 이런 사실을요, 아, 저야 지금 뭐 강의하려고 하면 태블릿 PC 찾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지금 충신의 혈죽 치면은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오지만도요, 대종사님은 그러시겠습니까? 알는데 이 예를 들으시는 거요. 이게 뭔가 하면요, 신고에 감흥되는 이체의 하나다. 대종사님도 대단하시죠? 이런 지금 대종사님의 안목과 식견, 지혜, 이것이 말이죠, 이 지금 교회법 16장에 그대로 갈마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새롭게 공부하죠. 자, 이런 지금 이제 예를 들으시면서 신고에 감흥되는 이치를 그렇게 이제 설파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우리가 참 이게 이제 혈적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나타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그 지금 교회법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게 이제 뭔가 하면요, 이제 그럼 그다음에 우리 구인의 혈인, 구인 선지님 혈인 나셨죠? 백지장 찍었지 않습니까? 혈인 났다 이 말이에요. 이 혈인도 바로 뭔가 하면 심고가, 이 심고가 말이죠, 지성스럽게 올리는 심고가 감흥되는 하나의 흔적이다, 하나의 결과, 감흥의 결과다 하는 것을 이 장에서 이렇게 지금 설파를 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이 백지장 찍었는데 혈인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덕타원님 찍으면 나오겠어요? 아이, 나올 모양이네. 아이, 선타님도 나오겠어요? 찍어봅시다, 우리 한번요.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면, 나오면은, 하여,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여간요, 나올 겁니다. 다, 여기 오신 분들은요, 다 찍으면은 다 나올 거예요. 혈인 다 나올 거예요. 다 이제, 이런 지금 이치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심고에 감흥되는 이치를 설명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고사들, 또 우리 교단에서 일어났던 그와 같은 교사의 하나의 핵을 걷는 이런 사건들이 다 뭔가 하면요, 심고에 감흥되는 이치가 나타나는 하나의 흔적과 소산이다 하는 것을 이제 교육품 이제 이 17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오늘 제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로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삼복더위라는 말이 있죠. 1년 가운데 가장 더운 시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몸을 든든하게 하는 보양하는 음식을 챙겨 먹는 풍습이 있는 날이기도 하죠. 바로 오늘이 그 삼복 가운데 첫 번째인 초복입니다. 초복부터 이 더위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한지 이번 주 내내 폭염으로 맥을 못 출 지경이에요. 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이미 얼마나 더운지 우리 충분히 겪어봤으니까요. 오늘 얼마나 덥든 아주 보란듯이 이겨내리라 다짐을 해보면서 씩씩하게 아침을 열어볼까요? 7월 15일 수요일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레드벨벳의 빨간맛 듣고 왔습니다. 오, 삼복더위라고 하잖아요. 그 삼복더위의 입문, 올해 초복이 바로 오늘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특화점 가족분들 모두 모두 오늘은 더 든든하게 챙겨드시고 기력 잘 보충하셔서 올여름도 무사히 건강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작할 때부터 이번 주에 초복이 있는데 초복에 뭘 챙겨 먹을까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족들을 위해서 미리 재료를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오늘이 벌써 초복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언제 아셨든 오늘이 초복이니까요, 여러분. 언제가 끼니가 됐든 점심이 됐든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건강하게 기력을 보충해주는 든든한 음식으로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또 너무 더울 때는 적당히 알아서 잘 피해가는 것도 또 삶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무더워지는 여름, 더위의 기세를 알고 나의 체력도 잘 알아서 우리 꼭 백전백승 삼복더위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8069님이요. 오늘은 비가 내린 덕분에 아침 기온은 살짝 주춤한 것 같네요. 근데 더위에 습기가 더해져서 꿉꿉해요 라고. 여름 더위는 사실 햇살도 햇살인데 이 습기가 진짜 약간 이 습기에 더위가 보태지면 정말 찜통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2415님, 연아님은 여름 보양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에 빠진 고기는 안 좋아해서 삼계탕보다는 장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점심 메뉴 고민 중이시라면 장어 덮밥이나 장어탕은 어떠실지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어탕은 안 먹어봤는데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장어 덮밥도 맛있죠. 너무 고급이죠. 굉장히 비싸고 맛있죠. 저는 보양식 중에 사실 제가 좀 싫어하는 음식이 크게 많지 않아가지고 삼계탕도 좋아하고 장어도 좋아하고 낙지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저는 일단 주어진 메뉴를 충실하게 먹는 편입니다. 오늘은 뭘 먹어야 될지 사실 아직 저는 결정을 못했어요. 좀 아직까지는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들을 주시면 제가 그중에 한번 골라볼게요.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얘기 함께 나눌 거고요. 듣고 싶은 음악들도 가득 담아서 보내주세요. 2부에 신청곡의 째염 역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저희에게 7시 30분 전까지 보내주세요. 2부에 쌩하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써니힐 사랑밖엔 남몰라 다비치 사랑과 전쟁

0: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아니거든요.

0: 베이베.
1: 써니힐 사랑밖엔 난 몰라, 다비치 사랑과 전쟁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8분을 막 지났습니다. 서화정님이요. 연아님, 대구는 비가 그치고 더워요. 사실 비도 그닥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초복이네요. 복다림 잘하시고 더위 확 쫓아버리세요.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습니다. 아, 대구 오늘도 덥군요. 그래요. 늘 생각해요. 이게 막 덥다 막 불평하다가도 우리 대구와 요즘 남쪽 지역에 계신 청취자분들의 보내주신 문자나 상황이나 이런 얘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엄살 부릴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화정님도 오늘 복다림 잘하시고 더위 확 쫓아버리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스트레이 키즈예요. Run it.

스트레이 키즈의 러닛 전해드렸고요. 미아오의 핸즈업까지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크르르 보통의 고백 띄워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범진의 목소리로 첫사랑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아짜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 가족분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3부에는 동이동이 차차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손에 손잡고 또 어떤 곡이 출제가 될지 어떤 부분에서 딸랑 종소리가 들릴지 잘 듣고 문제들도 많이 풀어주세요. 물론 사이사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도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려 있습니다. 이즈나, 린온미 전해드리고 신청곡 왔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 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자용.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3274 고객님께서 보양식이 뭐 따로 있나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건강한 게 최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과 관련한 노래들을 신청해용 이라며 보내주신 악뮤 라면인 건가 노라조의 카레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3274 고객님 신청곡 왔자용.

신청곡 왔자염. 오늘은 3274님이 골라주신 노래들로 함께했습니다. 악뮤 라면인 건가, 노라조의 카레, 명카드라이브 냉면 듣고 왔어요. 다 제가 좋아하는 품목들이라 갑자기 허기지네요. 2부 끝곡 K-Will 1초에 한 방울 전해드리고 3부 동기동기 차차차 준비해서 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묘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참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 상시 응용 주의사항과 교당 내왕 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 셀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 범부를 벗어나 성인의 경지에 드는 큰 일을 성취할지어다.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8: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9: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9: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02-2677-2677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3부 시작이 됐고요. 수요일 3부에는 동요동요 차차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요는 아니지만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곡을 준비해봤어요. 아이들과 함께 들어두면 더 좋을 만한 곡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잠시 후에 잘 들으시고 딸랑 종소리가 나는 구간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킥플립입니다. 눈에 거슬리고 싶어.

빡빡하게 메말라가는 세상, 동심을 잃어버린 채 마냥 걷고 있는 일상.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때 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가정이 준비한 잃어버린 동심 찾기 프로젝트 동이동요 채채차 바로 만나보죠. 다 같이 박수 세번 시작!

덩이덩이 채채차 오늘 만나본 곡은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의 노래 제헌절 노래였습니다. 내일 모레가 제헌절이잖아요. 제헌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한번 불러보고 들어보고 기억해봐야겠다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중간에 딸랑 종소리 들린 부분 들으셨나요? 360 남은 일이 하늘 뜻 땡땡땡이었다. 360 남은 일이 하늘 뜻 땡땡땡이었다.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360 남은 일이 하늘 뜻 땡땡땡이었다. 1번 그대로, 2번 맘대로, 3번 제멋대로, 4번 말하는 대로. 1번 그대로, 2번 맘대로, 3번 제멋대로, 4번 말하는 대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덩이덩이 차차차 오늘은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의 노래 제헌절 노래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곁에 빨간 날로 돌아온 제헌절이잖아요. 내일 모레 제헌절을 기념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마련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기념일 노래들을 그래도 한 번씩 배웠던 것 같은데 제헌절 노래는 좀 낯선 느낌이 있기는 하죠. 자, 오늘 이 가운데 360 남은 일이 하늘 뜻 땡땡땡이었다. 360 남은 일이 하늘 뜻 땡땡땡이었다.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그대로, 2번 맘대로, 3번 제멋대로, 4번 말하는 대로. 1번 그대로, 2번 맘대로, 3번 제멋대로, 4번 말하는 대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정연아입니다. 예.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이소라 처음 느낌 그대로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동이동이 차차차 오늘은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의 재헌절 노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60 남은 일이 하늘 뜻 땡땡땡이었다. 땡땡땡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세요. 문제가 나갔고요. 소심한 오빠들 천천히 그대로 WSG 워너비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박진영 그대로 그렇게 장필순 그대로 있어주면 돼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그대로였어요. 6512님이 그대로였다. 재헌절 노래 좋아요. 3380님 그대로 재헌절 노래 처음 들어봅니다. 재헌절 공휴일 정말 뜻깊고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재헌절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 노래를 저희도 골라봤습니다. 6695님 1번 그대로입니다. 취직한 곳이 주간보호센터라서 오늘 재헌절 관련 수업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어르신들이 웃음이 많은 곳이라서 정겹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6349님 정답 1번 그대로. 드디어 올해부터 재헌절이 공휴일이라 쉴 수 있어서 좋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을 만들 날이기에 지금까지 이어져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236님 1번 그대로. 저희 집 달력엔 재헌절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맞다 쉬는 날이지 뒤늦게 생각하네요. 하하하하하. 이게 달력이 찍혀져 나온 이후에 이제 빨간 날로 제정이 되는 바람에 맞아요. 갖고 계신 종이 달력에는 까만 글씨로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디지털 달력은 빨간 날로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4584님 정답은 1번이요. 그대로 있어주면 돼. 안 나오면 서운할 뻔했어요. 살짝 TMI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고 잘 부르는 노래랍니다. 라고. 이 노래 좋아하시는군요. 저도요. 5020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대로 수고하세요. 9427님 1번 그대로. 올해부터 재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돼서 좋지만 저는 이날도 회사에 출근해야 돼서 마냥 쉴 수는 없어서 아쉽네요. 유유. 2960님 1번 그대로. 대프리카 대구의 폭염이 오늘도 덥지만 더위 즐기려고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 출근합니다. 화팅팅 보내주셨어요. 1087님은 4번일 것 같아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너무 행복하죠. 라고. 정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너무 행복하지만 정답은 1번 그대로였습니다. 1087님 땡! 7477님 1번 그대로. 오랜만에 저도 불러봅니다. 괜히 마음이 찡하네요. 가사가 진짜 웅장하더라고요. 삼복더위 중 초복입니다. 복다리 마시고 더위 잘 극복하세요.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3499님 그대로였다. 학교 다닐 때 부르던 가사 다 기억이 나네요. 헉, 진짜요? 와. 9016님 정답은 1번 그대로입니다. 어제 동생 영어 공부를 위해 새벽 늦게까지 봐준 마음 따뜻한 우리 아들에게 오늘 병원 진료도 잘 받고 오라고 전하고 싶어요. 사랑해 아들. 이 마음 그대로 멋지고 사랑스럽게 커주길 바란다 아들. 건강도 얼른 좋아지길 바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3499님 9016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이정의 노래입니다. 그대 그대 그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자립 준비 청년 120명에게 전문가 재무 상담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요, 선정된 자립준비 청년 120명에게 8월부터 10월까지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의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전문 재무설계사가 참여자의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목표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함께 설계하고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과 같은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외에도 건전한 금융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에요.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인당 2회의 비대면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상담을 희망하는 자립준비 청년은 오는 28일까지 카카오톡 채널 FSS 금융교육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이금융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애프터스쿨의 샴푸 전해드렸고요. 오늘 전해드립니다는 자립준비 청년 120명에게 전문가의 재무상담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상담을 희망하는 자립준비 청년은 오는 28일까지 카카오톡 채널 FSS금융교육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페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종사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은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초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론상의 신앙은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하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4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불교 서성록 교당의 교화 활성화를 염원하는 부회장 송산 김원삼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